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0: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1: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2: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놓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1: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2: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1: No, no! Give it to me!
2: 야, 대니얼. 니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1: I didn't mean to. I just...
2: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0: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공격...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1: Oh, no. Teacher, are you okay?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2: 아, 진짜, 대니얼. 니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1: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0: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2: 그러면 안 돼요.
0: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3: I didn't mean to.
0: I didn't mean to.
3: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3: I didn't mean to.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5: All 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11 o'clock.
9: Welcome to BFM News at 11 with the AI voice of David Kim. Acting National Police Commissioner General Kim Jong-chol has pledged sweeping reforms following a series of botched investigation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most frightening aspect of the climate crisis is that weather patterns are becoming increasingly extreme and unpredictable. And at the heart of this transformation ultimately stands us, humanity, right? And if the ways we have developed and consumed have raised the Earth's temperature, isn't it time to ask what we can do for our planet in return? Well, today in Busan, a festival opens that really poses that very question through the medium of cinema, the fif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aking place from September 3rd to 7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Cindy Jung, Senior Programmer of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y we must turn our eyes toward our planet right now and how cinema can spark essential questions and the beginnings of change within u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영자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다시 지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과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 네. 국내 유일의 기후위기 전문 영화제인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 장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예.
1: 오랜 시간 영화제에서 일하면서 제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환경 영화를 관객들에게 정성껏 선별해 보이는 일 또한 제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환경 영화 제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네. 예, 오늘 영화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a senior programmer for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he nation's only film festival dedicated exclusively to climate crisis. Having worked in film festivals for a long time, she often contemplated what she could do for the planet through the work she does best. She shares that thoughtfully curating and presenting environmental films to audiences felt like a meaningful contribution and presenting, of course, contribution that she could offer to the Earth. And this really led her to become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programmer. And it's a pleasure to have her in the studio. Well, as I mentioned, tonight marks the opening of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Having reviewed countless works over a long period to personally select the films to present to audiences, how do you feel a senior programmer on the eve of the opening?
2: 네, 오늘 저녁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시작됩니다. 개막을 앞두고 수석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1: 아, 영화제 개막을 앞두면 늘 설레기도 하고 네, 긴장도 됩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작품들을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고 그중에서 지금 우리 관객들과 꼭

0: 함께 보고 싶은 영화들을 고르고 또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예, 어느 영화제든 많은 관객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환경 영화제는 지금 이 시점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1: 네.
0: 환경 문제는 단번에

0: 바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 꼭 오셔서 좋은 영화들을 함께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환경 문제를
2: She felt audiences simply must see right now to shape the program. While welcoming many viewers is important for any film festival, she feels an especially just strong wish for more people to visit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t this mo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cannot be solved overnight as we know. They require our ongoing attention, study, and effort. And she believes cinema is one of the easiest and most engaging ways to engage in that learning. So for this reason, she hopes people will visit the festival held from September 3rd, so today until the 7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And the theme of this festival is 다시 지구, Earth and Us. So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behind the theme and why you felt it is so necessary for us to turn our eyes toward the Earth once again right now? 네, 올해 영상제의 주제는 다시 지구, Earth and Us인데요. 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제에 담기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시 지구 Earth and Us는 이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해온 슬로건인 거고요. 올해의 주제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올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 함께 살고 있는데요.
1: 네.
0: 예, 폭염이나 집중 후 산불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지금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같은 폭염과 홍수 속에서도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과 지역이 훨씬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인 동시에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거는 이번에 네팔 상황을 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요.
1: 그럼요.
0: 이제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달라진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위기를 만든데 인간의 책임이 큰 만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고 그리고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예,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2: So, 다시 지구, Earth and Us is the enduring slogan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And this year, its focus is on life after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no longer a future crisis as we know. It is already part of our daily reality with heat waves, torrential rains, and wildfires changing how we live. And yet these impacts are not equal as vulnerable people and regions suffer far greater harm, making climate change both an environmental issue and one of inequality and justice, as we can see with the case with Nepal right now. And she stresses that rather than simply repeating the severity of the crisis, we must consider how to live together on an already altered planet. Just as human actions contributed to the climate crisis, she believes building a different future must also begin with our choices and our actions. I want to talk about today the official poster as well. It depicts, if you can just put it up on YouTube channel, it depicts a human fingerprint transitioning from blue at the bottom to a darker reddish tone toward the top.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meaning behind it? It is a beautiful, but I'm sure there is a very meaningful thing behind it.
1: 올해 포스터도 인상적입니다. 인간의 지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푸른색에서 검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인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저희 영화제는 2024년부터 기후 줄무늬 영어로 Climate Stripes를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예, 오랜 기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1: 네.
0: 기온이 낮았던 시기는 아래쪽으로 보시다시피 되게 푸른색이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붉어지면서 끝부분에는 굉장히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죠.
1: 네.
0: 예, 최근으로 올수록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예, 올해는 이 기후 줄무늬를 인간의 지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의 기후 위기에는 인간이 남긴 흔적과 책임이 분명히

0: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지문은 우리의 손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 지구를 뜨겁게 만든 것도 인간이지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이기 때문이죠.
1: 네.
0: 예, 그래서 올해 포스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우리 손끝에서 변화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포스터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제가 던지는 질문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요.
2: So since 2024, the festival has used climate stripes created by British climate scientist Ed Hawkins as a core visual for its poster. As you can see, this graphic visualizes shifts in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over long periods through color. Cooler periods appear in blue, so in the bottom, and while rising temperatures shift into red, illustrating at a glance how rapidly the Earth is heating up in recent years. This year, the festival rendered these climate stripes into a human fingerprint, signifying that humanity's footprint and responsibility in the current climate crisis are unmistakable. And at the same time, the fingerprint symbolizes our hands. So while humans heated the planet, it is also up to us to bring about chang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Gavin님 messaging in.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This festival sounds so fascinating. 그쵸? And we also have Kevin님 saying, yes, good intentions and probably very motivational. And Kevin님 also saying, let's do our best to save our planet, right? So yes, absolutely. Something we can do just like how we saw in the poste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Shin-Li Jung, a senior program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Now, this year, audiences can experience 58 films from 29 countries. So can you tell us abou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you kept in mind while selecting works, as well as any can't-miss recommendations? 네, 올해는 29개국 58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과 놓치면 안 되는 추천 작품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는 29개국에서 온 58편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1: 네.
0: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영화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 환경 영화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영화만 고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와 숲,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양한 시선의 작품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 네.
0: 먼저 또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1번 추천은 사실은 개막작을 추천을 해야죠.
1: 네.
0: 예, 개막작은 놀랍게도 이제 부산에서 하는 영화지만은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의 첫 개막작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감독님의 영화가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개막작인 진재훈 감독의 나무의 노래는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예, 물론 로케를 했지만
1: 네,
0: 평생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삶을 따라가는 영화이고요. 거창한 구호보다는 한 사람의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자연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오, 정말 기대됩니다.
2: And now this actually the film, actually we actually had an interview about this film here at Busan Worldwide, so it would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it in person. So she introduces that this year features 58 films from 29 countries. In selecting works, the criteria she considers are whether a piece is simply a great film and whether it speaks to a story we genuinely need right now. Being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does not mean only selecting titles that just explain ecological problems. She sought to include varied perspectives spanning the lives of people living through the climate crisis, animals and plants, the oceans and forests. But first, she strongly recommends the opening film, director Jin Jae-hoon's 나무의 노래. Following the life of an individual who has depicted a lifetime to planting trees and cultivating forests as well, and the film reveals how one person's steady, dedicated practice can restore our connection with nature. But I do want to hear just maybe one more recommendation from you. 근데 한 편만 추천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한 편 더 부탁드릴게요.
0: 네, 질문 안 나올 것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네, 한 편 더 꼽는다면 잃어버린 자연의 말, 영어로는 Lost for Words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의 출발점이 아주 좀 흥미롭습니다.
1: 네.
0: 예, 2007년도 개정된 옥스포드 어린이 사전에서 아이들이 잘 사용하지 않

0: 낸다는 이유로 도토리, 민들레, 수달, 물총새 같은 자연의 이름들이 빠졌다고 합니다.
1: 네.
0: 대신에 블로그, 브로드밴드 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요. 우리가 자연을 부르는 말을 잃어간다는 건 결국 자연을 자세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감각도 함께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아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So she were to recommend one more, right? She highlights 잃어버린 자연의 말. So noting that starting point of this work is especially fascinating. In the 2007 edition of the Oxford Junior Dictionary, names of nature such as acorn, dandelion, and otter, and kingfisher were removed on the grounds that children were rarely using them. How heartbreaking is that? And their place, in their place, new words like digital age, like blog and broadband fill those entries. So she explains that the film beautifully poses that question of whether losing the words we use to name nature ultimately means losing our very sense of looking closely at and remembering the natural world. Now, the core messages explored through this year's lineup are the right to coexist and rights of nature. So what exactly doe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mean? 예, 올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함께 살아갈 권리, 그리고 자연의 권리인데요. 이 자연의 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자연의 권리는 단순히 자연을 잘 보호하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을 주로 인간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자연의 권리는 강이나 숲, 생태계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유지되고 회복될 권리가 그에게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마오리족에게 아주 중요한 황하누이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을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인간과 또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개념인데요. So she explains that the rights of nature goes one step beyond simp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So while humanity has historically viewed nature mainly as an object to be owned, utilized, or safeguarded, the rights of nature poses actually that rivers and forests and ecosystems themselves possess an inherent right to exist, right? So maintain themselves and regenerate, and these right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nd she mentioned Ecuador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ctually give rights of nature into its constitution, and New Zealand legally recognized the Whanganui River, deeply significant to Maori people as an entity holding legal rights. And through which specific films in this year's festival lineup can audiences encounter this concept? 이렇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을 올해 영화제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저희 올해는 온라인 상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상영작 여기를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자연도 권리가 있다. Nature's Guardian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르메노르라는 석호가 심각한 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겪은 뒤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태계 자체가 법적 인격을 인정받게 된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미국 몬태나에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리한 사례도 보여주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은요. 누구의 땅인가? Our Land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영국의 Right to Roam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자면 자연을 자유롭게 거닐고 그리고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1: 네.
0: 많은 땅이 사유지인 영국에서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자연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연은 인간의 소유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she points out that the online selection, Nature's Guardians,

0: illustrates how these transformations are actually taking place in practice. The documentary features the Mar Menor Lagoon in Spain, which after enduring severe pollution, became the first ecosystem in Europe to be granted legal personhood. It also highlights the case in Montana where youth sued the state government and won, claim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in a clean and healthful environment. Another film she mentioned, Our Land, poses questions from a different angle by following Britain's Right to Roam movement, which advocates for the public's rights to actually freely access and walk through the natural landscape. Well, definitely so many different movies that you can check out, and I highly, highly recomme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Cindy Chang, Senior Programme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Well, encounter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numbers and scientific data feels quite different from experiencing from and through a film that follows a single human life or a single living creature. So what would you say is a unique power held by environmental cinema? 기후 위기를 숫자나 데이터로 접하는 것과 한 사람의 삶과 또 하나의 생명을 따라가는 영화를 통해 만나는 건 정말 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수석 프로그래머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환경 영화가 가지는 힘은 무엇일까요?
1: 아, 환경 문제는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후과학에서부터 에너지, 생태계, 경제와 불평등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예, 그런데 영화는 한 사람의 삶이나 하나의 생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하지만 영화의 더 큰 힘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정보와 숫자로 문제를 이해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영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고 어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주죠.
0: 네.
1: 예, 세상을 움직이는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정보를 아는 곳에서 나아가서 마음이 움직이고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I absolutely agree. So she explains that environmental issues are complex, right? Spanning climate science, energy, ecosystems, and whatnot. And it can feel daunting, right? When approaching them purely academically. However, cinema follows audiences to understand these multifaceted issues naturally by following the life of a person or a single living being. And for this reason, she considers film to be one of the easi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learn about our environment. But she stresses that the even greater power of film lies in emotional resonance. So no matter how much data or information helps us understand the issue, facts alone rarely move people to act. So when we're watching movies, we have this feeling like, I must do something as well, right? And she believes that the actions that change the world begin when the human heart is moved. And in addition to screening, a wide range of interactive programs will take place across Busan Cinema Center. So aside from watching films, what programs would you urge visitors and listeners not to miss?
2: 이번에 영화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영화 관람 후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영화만 보시고 가시기에는 좀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환경 전문가 토크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화가 다루는 환경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고요. 비슷한 결로 하나뿐인 지구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영화를 출발점으로 기후 위기와 우리 삶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고요. 올해는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서 환경 정의, 자연의 권리 등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거든요.
0: 네.
1: 예,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나만의 재활용 키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폐현수막을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 들어보는 체험들도 저희 준비했습니다.
0: 네.
1: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영화도 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0: 일을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보고 듣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환경을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So she shares there are just so much going on. So the festival offers environmental expert talks as well, the Blue Planet Future Conference. Also, visitors can participate in hands-on programs such as crafting personalized recycling keyrings from discarded plastics and whatnot. So she invites everyone tuning in right now to come to Busan Cinema Center to watch films, discuss the environment, and engage in creative workshops as a meaningful way to reflect together on the actions we can tak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 대해 조근조근 상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 영화제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환경이나 기후위기라고 하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부터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영화제는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름답고 때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파파야 씨앗의 하늘여행 영화 제목은 파파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여기 멋진 고래 그림처럼 네. 마지막 고래의 노래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꼭 많은 영화를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라도 마음이 가는 영화 한 편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 편이 지구와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상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계시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좋은 환경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막식과 컨퍼런스, 시상식 등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일반 상영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과 관람 방법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Now, I think this is perfect. So as she mentioned, she really recommends moving films and just so many different films, including Papaya and The Last Whale Singer. And that is a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That is a poster for it. And she knows that just watching one meaningful film this weekend could offer a new perspective. And we do have a lot of listeners tuning in from outside Busan, and online screenings are also available for you with the opening ceremony, some of the films as well at an affordable prices. So definitely check it out online, and it is going on from today until the 7th.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Cindy Zhang, Senior Programme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영자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했는데요. 프로그래머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윤건 with 가을의 만남.

0: and its local entity has received a key fund management license. So what does this mean?
1: 네, 첫 소식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에서 K글로벌 벤처펀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법인이 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한국 벤처 투자의 싱가포르 법인인 KBIC 아시아가 지난달 20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가변 자본회사, 즉 BCC 펀드 운용을 위한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 보링가를 취득했습니다. BCC는 하나의 법인 아래 독립적인 여러 하위 펀드를 둘 수 있는 싱가포르 특유의 투자 펀드 제도인데요. 한국 벤처 투자가 해외 현지에서 자산 운용 인가를 받은 첫 사례이자 역외 글로벌 펀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So KVIC Asia, the Singapore entity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obtained main approval for a capital market services CMS license for operating variable capital company VCC funds from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n the 20th of last month. Now VCC is a unique investment fund framework in Singapore that allows multiple independent sub-funds under a single corporate umbrella. And then this actually marks the first case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obtaining asset management approval locally overseas, completing core licensing procedures for establishing offshore global funds. Well, this appears to be an important step in connecting Korean startups with overseas capital. So how will the fund be managed and established going forward?
1: 이번 인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펀드 조성과 운영 어떻게 추진되나요?
2: 네, 중기부는 지난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역외 모 펀드를 만들고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계기로 올 하반기 중 KBCC 조성을 완료하고 하위 펀드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의 풍부한 글로벌 자본과 또 우리 유망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아시아 벤처 투자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rough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leap into a top four venture power last yea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t a goal to establish an offshore fund of funds in Singapore and expand it into a scale of $300 million by 2030. Taking this license acquisition as an opportunity, they plan to complete the creation of KVCC with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continue launching sub-funds as well. So it is definitely expected to serve as a key platform for Asian venture investments, connecting Singapore's abundant global capital with Korea's promising startup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Singapore has announced expanded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assistance of up to about 76 million won available from birth until age of 17. So what prompted the policy?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가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최대 약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2: 아, 정말로 큰 돈이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최근 국경절 연설에서 가족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육박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국적 신생아에게는 1만 싱가포르 달러의 출생 선물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17세가 될 때까지 현금과 교육 계좌 등을 통해 총 7만 싱가포르 달러, 저희 나라 돈으로 약 7,6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declared in a recent National Day rally speech that he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families are supported. While Singapore recorded a historic low total fertility rate of 0.87 last year,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pproached nearly 20%, entering a super age society. So accordingly, starting with a birth gift of 10,000 Singapore dollars for newborn citizens, they decided to directly support a total of 70,000 Singapore dollars, which is about 76 million Korean won, through cash and education accounts until the age of 17. Well, the package also includes measures intended to ease childcare and housing costs. So what are the main measures?
1: 현금 지원뿐 아니라 육아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보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를 150싱가포르 달러, 약 16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확대해서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각각 연간 최대 12일까지 휴가를 주기로 했는데요. 공공주택 시청 시에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젊은 부부들이 더 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y decided to gradually reduce monthly fees for government-subsidized full-day childcare facilities, and also by expanding paid childcare leave for dual-income couples, they will provide each parent up to 12 days of annual leave,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So they are striving to improve childcare infrastructure and quality of life at national level. Let's also talk about food. So Korean livestock products are expanding to reach of K-food beyond familiar items such as instant noodles and kimchi. Pork exports to Singapore have increased sharply. So what are the figures?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국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2: 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이 14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 달러보다 무려 36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이 홍콩이었지만 검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 싱가포르가 단숨에 수출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0: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tallie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ingapore's pork export valu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recorded $1.44 million. And definitely, last year, Hong Kong was the largest export destination for Korean pork. But following the conclusion of quarantine negotiations, Singapore rose to the number one export destination at a single strok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ingapore. 싱가포르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iss April based in Singapore. We appreciate you as alway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I hope you enjoyed i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Day 6 with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E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world. BEFM, Busan Yeobanzeom.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3:00 o'clock

0: Japan, Busan, Yongo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우리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3: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4: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놓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3: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4: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3: No, no! Give it to me!
4: 야, 대니얼, 니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3: Oh, I didn't mean to. I just.
4: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2: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공격. 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3: Oh, no. Teacher, are you okay? Oh,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4: 아, 진짜, 대니어. 니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3: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2: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그러면 안 돼요.
5: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6: I didn't mean to.
5: I didn't. mean to.
6: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6: I didn't mean to.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연지이고 부산 연합 집수리 동아리 주거환경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노후된 벽지랑 장판을 교체해드리고 있고 전등도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70대는 기본적으로 되시고 80대 분들도 계세요. 홀로 사시고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서로 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너무 좋아하시겠다. 달라져 있는 우리 집의 모습 보시며.
1: 네,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저한테 문자로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 좋아서 동아리 단톡에다가 보내고 그랬었어요.
0: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분의 집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드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눈 떠서 일어났을 때 보는 환경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 감사함을 또 표현해 주시네요.
1: 네. 인사를 해주시면 집에 갈 때 친구들이랑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다.
0: 그 동아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번 임해요?
1: 봉사 동아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봉사 정신으로 오는데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쉬워지게 되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0: 맞아요.
1: 노후된 벽지 위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면 되게 깔끔해지잖아요. 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껴서 아 좀 도배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어요.
0: 여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0: 어떻게 알고 하게 됐어요?
1: 고등학생 때부터 봉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교육봉사도 좋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 도배랑 장판을 교체해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나도 진정한 체력을 갈아가면서 이런 봉사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0: 나의 땀으로 네.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육봉사를 그때 했었고
1: 네. 아니면 요양원 가서 치매 예방 색종이 접 대학교 들어와서는 검정고시 야학에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0: 수식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답이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1: 저는 다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정한 사람만이 가지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다정하고 싶은 이라는 수식어가 더 맞을 것 같지만 다정한 이연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부모님이 선행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1: 나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챙겨드려 인상 깊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눈에는 손주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을 나눠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요양원 그 색종이 접기 봉사를 또 하게 됐고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저한테 봉사가 의미 있어졌던 시기가 일상을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든 시기였는데 봉사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그래도 내가 사회에 필요하긴 하겠다. 어떤 곳에 있든 나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다른 친구들은 봉사가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친구들이거든요. 좋은 에너지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0: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다정한 이연지가 되고 싶은데 다정함이 가지는 힘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정한 친구들이 사랑을 잘 모으고 그리고 사랑을 잘 나눠주고 근데 또 그렇게 나눠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더 다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모두 더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면 다 함께 서로서로 다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해온 게 우리 모두 다정하게.
0: 좋아요.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은 뭐예요?
1: 맘.
0: 아 맘.
1: 나의 엄마.
0: 왜 마음을 좋아해요?
1: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이걸 정했는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가장 다정한 사람이 엄마예요. 제 롤모델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사람. 그래서

0: 엄마로 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맘 이렇게 정했습니다.
1: 근데 어머니가 이 인터뷰 보셔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0: 엄마의 그런 소녀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걸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고, 요즘 되게 또 늙은 게 보인다고 슬퍼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늙지 않았고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엄마 모습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여러분,
0: 우리 모두 다정하게
1: 다정해집시다. 여러분, 저도 다정해질게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The time is now 5 o'clock.
2: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3: 부산이 좋아요.
4: 부산이 좋아요.
3: 뽀 마이 부산.
4: 뽀 마이 부산.
5: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6: 부산?
7: For my Busan.
8: 부산 하면 For my Busan.
9: For my Busan.
10: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Busan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 선박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비, 함정과 구조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The overnight search for six people missing after a tugboat capsized off the coast of Busan continued, but no additional survivors have been found. Eight people were on board the vessel when the accident occurred yesterday. One person was rescued while another was found unconscious. The Coast Guard has deployed patrol vessels, rescue boats, aircraft and others to conduct an intensive search, but high waves and strong currents are hampering search operations.
2: 정부가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 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6개 시민단체는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상황에서 조직을 통합한다면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통합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통합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공개하고 부산항의 국가 경쟁력을 기준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Civic groups in Busan are protesting the government's proposal to merge the four port authorities in Busan, Incheon, Ulsan, and Yeosu, Gwangyang into a single organization. Six civic groups in Busan called for the plan to be withdrawn, saying that integrating the organizations despite differences in the functions and supporting industries of each port could weaken their expertise, autonomy, and ability to make swift decisions. They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disclose specific data supporting the proposed merger and to reassess the policy based on Busan Por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2: 강서구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두고 부산시와 강서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강서구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지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 Busan City and Gangseo-gu District are at odds over the construction of a resource recycling facility in the district. Busan Mayor Chun Jae-soo said the project is necessary to ensure stable waste disposal and should proceed as originally planned. However, Gangseo-gu District is opposing the resumption of the project without sufficient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The dispute is expected to continue over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and how residents opinions will be gathered.
2: 부산의 선박과 해양 플랜트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거점이 구축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부산에 86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시설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조선 기술 등을 담당할 신규 연구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 조선 해양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A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 will be established in Busan to strengthen R&D capabilities in ships and offshore plants. Samsung Heavy Industries said it will invest 8.6 billion won to establish an R&D facility in Busan and plans to hire new researchers to work on areas including eco-friendly vessels and digital shipbuilding technologies. Busan City expects the investment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ies and help exp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2: 부산시 조직 개편안과 정무직 견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개편안에는 시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과 기능 조정이 담겼고 정무직 인사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안도 함께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의회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안건의 처리를 미뤘으며 부산시와 의회가 수정안을 마련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3: Busan City's propose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an ordinance aimed at strengthening oversight of political appointees have been put on hold by a standing committee of the Busan City Council. The restructuring plan includes the creation of new departments and adjustments to existing functions to carry out key city projects, while an ordinance aimed at overseeing political appointments and their authority was also reviewed. The City Council postponed consideration of both proposals, saying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Attention is now focused on whether Busan City and the Council will draw up revised proposals and reach a compromise.
2: 부산시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장하는 부산시민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부산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3: Busan City is moving to introduce Busan Citizens Climate Insurance to cover residents for damage caused by climate-related disasters.
2: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3: Temperatures in Busan are expected to reach 24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28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is 27 degree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2: 호정화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4: You know, it's still hot outside, but the fashion world is already looking ahead to fall. You walk into a clothing store these days, and boom, these fall clothes and fashion are already everywhere.
5: That's right. After years of calm, neutral colors, maybe people are ready for something a bit bolder. So, what's trending for fall-winter 2026? Well, folks, purple is making a comeback. 올해 패션 FW 컬러는요,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4: Like Bernie. That's right. And don't worry, you don't have to go full runway mode. Just add a little bit of color, something like a for your everyday look. Because fashion is about having fun and finding your own style.
5: That's
4: so you don't
5: right.
4: have to go and have purple from top to bottom, right?
5: Exactly.
4: Yeah. 여러분의 이빙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m Juan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5: 순간 뭐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4: You wanted to do it, right?
5: 맞아요. Oh, is he making me do it?
4: 기장.
5: 맞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이고요. Welcome to All Star
4: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our

0: 몇번 뭐지 그 자켓이나 이런 거 보라색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I think I've
1: Not
0: gotten,
1: bad.
0: I think I've gotten, not, you know, pretty good like responses from our
1: Alright.
0: listeners.
1: 우리 부스터분들 한번
0: 네, 여러분
1: 한번
0: 기억하시죠?
1: 예.
0: 아, 나또 이거 보라색 자켓 입고 와야겠네.
1: 거짓말 좀 하시고요. 좋아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네, 거짓말
0: 솔직히
1: 하셔.
0: 말해주세요.
1: 아니요.
0: Be honest, okay?
1: 아니, 그 댓글 다 읽으니까요. 거짓말 많이 해주세요.
0: 진짜 다 읽고 캡처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읽어야죠. 잘 때까지.
1: 네.
0: 여러분 아시죠? 네.
1: 잠못 자요.
0: 형은요? Are there any, I don't know, purple or maybe, you know, try out checks or maybe these Maximals textures that you want to try out?
1: I
0: Anything come
1: think
0: to
1: maybe
0: mind?
1: we'll do a little bit of fur.
0: 오, 형 fur 입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1: Yeah.
0: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fur는 다뭐 진짜 fur는
1: That's
0: 아니잖아요,
1: right.
0: right? Because of course, you know, keeping, you know,
1: We don't want to hurt
0: animals,
1: any
0: yeah,
1: animals.
0: safe. But yeah, 오. 김주환이 입는 fur 너무 기대됩니다.
1: That's right.
0: 그리고 딱 선글라스랑 그때 그 8ball 그 케인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진짜 멋지겠다.
1: 그냥 약간 이제 this and then nothing inside.
0: 꼭 와주세요. 저는 보라색 입고 올 테니까 I'm gonna I'll wear purple and then you wear that.
1: That's right. And a top hat.
0: 네.
1: 1990년도 R&B 스타일로.
0: 맞아요. 오,
1: yeah.
0: 좋아요. 저도 90년대 스타일.
1: 지팡이 하나 들고.
0: 우리 90년대 이 뭐지 그 테마로 우리 방송하면 어때요, 부장님? 둘다 우리 그 시대니까 우리 부스타분들도 그 시대잖아요, 맞죠?
1: Not really.
0: 왜 대답 안 합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다. 자, real quick. 그럼 영어로요. 유행이 돌아오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be back in style. 뭐가 back in style라고 하면 다시 이제 스타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뭐 가죽 재킷이 다시 유행이야.
1: Oh.
0: Leather jackets are back in style.
1: Oh, it's coming back.
0: It's coming back, right?
1: Yeah.
0: Fur is back in style.
1: That's right. It's back.
0: 맞아요.
1: Yeah.
0: 그리고 make a comebac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가수들도 컴백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1: 레트로 스타일이 옛날 거를 이제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몰랐던 거를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서 입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But it's just a little bit different. But it came back.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말했던 체크 다시 유행되니까 체크는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Checks are making a comeback. 그리고 요즘 완전 뜨고 있어. 요즘 한창 인기야. It's having a moment.
1: Oh yeah.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purple가 fall winter의 it colo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퍼플이 완전 뜨고 있어. Purple is having a moment right now.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When you think of purple, I only think of two things or two people. Barney and Prince.
1: I love you, you love me.
0: 맞아요.
1: We're a happy family.
0: 근데 Prince도 생각 안 나요? I always think of Prince when
1: of course,
0: I think purple.
1: Because it's Purple Rain.
0: Purple Rain and you know his clothes that with the...
1: With the blouse?
0: Yeah.
1: Remember the shirts and the blouses?
0: Shirts, blouses, game,
1: yeah.
0: blouses. You got an inside joke from me, everyone. All right,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1: You want some pancakes?
0: Stop, 나 이거 하면 안 돼.
1: How about some pancakes?
0: 나 며칠 전에 북이가 왔거든요. 북이가 때 야만이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빵 터져서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요.
1: 그거 해야죠. Game. Blouses.
0: 자, 오늘 무슨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형?
1: All right, we got Hani's vibe check. We take you back in time through a musical time machine. We bring back the stories, the music, and the songs that I used to listen to and vibe with and practice and talk about the lyrics and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we're at it.
0: That's right. Right after that, Globetrotting with Ange. Ange will be joining us to fill us in on her view and perspectives of difference in culture, right, between her home country of South Africa as well as here in Korea and a little bit of, you know, our experiences in the U.S. 여러분, 기대하세요.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0: itself.
1: Yeah.
0: Plus the stories behind it, and we have a fun w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the lyrics.
1: Through the lyrics.
2: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 나 이 노래 아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They were singing about that?

0: Johan.
1: And the funny thing is some of these songs, 어떤 노래들은 I've never sang before.
0: 어, 진짜요?
1: Yeah, like today's song I actually never sang before, but I liked it so much that later in life, because this song wasn't actually out like in the 90s. This is more of like a 2005-ish, I think, song. Probably something around there.
0: 어, 어떤 곡이지?
1: It's Doing Just Fine.
0: 설마 right? Boys to Men are Boys Doing Just Men. Fine?
1: That's around, I would say, maybe 2000...
0: 맞아요.
1: Right?
0: 맞아요. 왜냐면 it's on their Evolution
1: album.
0: And that came out late 90s. So that's late why it 90s. Got popular into the 2000s.
1: So this was never a song that... I've never heard them sing it live.
0: Mm.
1: And it's just a great song. It's actually the first song on the album. And... 네. You know, we all know the I'll Make Love to You, all these hit songs, but 네. this song was, I think, one of their greatest songs, and it's just, it hits so hard.
0: 네.
1: And it's so sad.
0: Doing Just Fine, 진짜 딱 들으면, 와, 이거 슬픈 노래다, 바로 느낌 오거든요.
1: Mm-hmm.
0: 네. But even the title, Doing Just Fine,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볼 건데, 딱 이 타이틀 듣고, 와, 뭐가... 좀 눈물 날 수도 있겠다 이 노래 듣고
1: 난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난
0: 괜찮아
1: 약간 난 완전히 괜찮아
0: 약간 완전히 좀, 괜찮아
1: I'm doing just fine 약간 이제 그거지 이제 헤어졌는데
0: 네 맞아요
1: 지금 완전히 좋아
0: 맞아요 예를 들어 헤어졌어요
1: uh-huh.
0: 친구가 와서 내가 헤어졌는데 민주야 괜찮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I'm doing fine. I'm doing just fine. 괜찮아요?
1: 이거랑 조금 다른 게
0: 그래요?
1: Yeah. No, no. It is that. 그 it is that.
0: 네.
1: But 이제 갔으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고 이만큼 투자했고 했는데 I'm okay now. 이제는 나는 괜찮아.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0: 네.
1: 시간이 지났으니까 I'm okay.
0: 맞아요. 저 이 노래 one of my favorites by Boyz II Men. 이미 Boyz II Men 여러분 아시죠? 저 진짜 좋아하는 곡. 한 형도 진짜 Boyz II Men 좋아하는데
1: yeah.
0: This is definitely up there. One of my favorite Boyz II Men songs.
1: So I don't know 뭐 이 노래 사실 얼만큼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노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불러보고 싶은 생각.
0: 아, 너무 좋아요.
1: So 이런 날도 있어요.
0: 너무 기대되는데 but first we do have to dive into the lyrics of the song. So let's get to it. Boyz II Men doing just fine.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
1: All right, here we go. Boyz II Men's doing just fine. Doing just fine.
0: 네.
1: There was a time when I thought life was over and out. 한때 내 삶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
0: 네, over and out. 이거는 이 표현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I've heard it used 서로 뭐라 그러지? walkie-talkie로 말하면서요.
1: 그렇죠.
0: 네, 다 말하고 나서 over and out.
1: 그렇죠.
0: 이런 말 하면 내가 할 말은 다 끝났다.
1: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헬기를 탔을 때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Over and out.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0: 맞습니다.
1: 이게 다음에 할 때까지.
0: 맞아요. Over and out.
1: That's
0: 뭐가
1: right.
0: 끝났다. 끝이 났다.
1: When you went away from me, my dying heart made it hard to breathe.
0: 그치죠.
1: 내가 날 떠나버릴 때 죽어가는 내 마음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0: 진짜 the way they describe it, my dying heart made it hard to breathe. 난 진짜 이 당연히 심장은 아니겠죠. 네, I don't think they get too, you know, like science-y, right? They're not talking about their actual heart. 근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1: Yeah. 근데, have you ever felt that?
0: Once. 아니, 말 들어보세요. 왜 거짓말을 바로 생각해요?
1: 근데, 예를 들면,
0: 네.
1: 그 이성, 이 뭐지? 예를 들면 뭐 민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0: 네.
1: 그 여자 때문에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원했던 일, 뭐 원했던 뭐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그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죽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0: 저는 Boyz II Men에서 노래에서 나오는 그 가사에서 그 의미하는 그런 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뭐지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부장님.

0: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카페 가는 딱 음료 딱 하나만 마셨어요. 네. 진짜 좋아하는 차이티였거든요.
1: 없어졌어요.
0: 없어졌어요. 저만 사는 사람 저밖에 없었대요. 네.
1: 보이스트맨은 여자 때문에 죽어가는 내 마음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는데.
0: 나 그래서 그 카페 지나갈 때마다 아 이제 차이티 안 팔잖아로 하면서.
1: 차이티 때문에 내 죽어가는 마음이 때문에 숨조차가 쉬기 힘들었어요.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네 가사 또 어떻게 됩니까?
1: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너무 잘 아. 그 느낌을 너무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한번 제대로 느꼈던 사람들은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가수의 이 한 구석에 있거든요. 네. 그걸 계속 생각이 나.
0: 야, 그래서 저는 가수를 못 해요. 나 이런 걸 이게 못 참거든요. 이런 거.
1: Would sit in my room because I didn't want to go out and see you walking by. 방 안에만 멍하니 앉아 있곤 했지. Yeah.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너와 부딪히는 걸 하길 싫었거든요.
0: 네. 자, 여기에서 가사에서 뭐지? 제목도 그렇고 doing just fine 아니고 doing just fine이잖아요. doing D-O-I-N 그다음에 그 위에 그 apostrophe가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어디 walking이 아니고 walking이라고 했습니다. 끝에 g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walking doing right 이렇게 말하는 거는 I don't think grammatically it's not correct, but 아마 노래 가사 이 박자하고 그 흐름을 맞게 하려고 doing보다 뭐 doing 이런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1: 네 gonna
0: gonna 뭐 이렇게 right. going right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뭐 이상하게 말한다 뭐 slang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But I think it's just to keep the rhythm and the pace of the lyrics, you know, in order.
1: Yeah. Mm-hmm. 그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뭐 방 안에는 계속 있었고 네. 왜 지나가는 것 자체를 보기가 싫었어요.
0: 네.
1: Because one look and I'd break down and cry. 눈이라도 한 번 마주치면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 같으니까.
0: 사람이 breakdown 하면요 그 느낌 알죠. 진짜 뭐가 너무 슬픈 순간 이게 슬픈 장면을 봐서 이게 그냥 다리에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 드라마 보실 때 네. 가끔 뭐 일이 생길 때 이 네. 뒷골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쓰러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맞아 맞아요.
1: 약간 그런 거죠.
0: 네. 근데 breakdown and cry 왜냐면 너무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다리에 이렇게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드라마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릎 그냥 뭐지 그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꾸려 이렇게 뭐지 앉아서 그냥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 장면을 breaking down and crying이라고 하죠.
1: 오케이 스토리가 이제 여기 스토리 알겠죠?
0: 너무 슬퍼졌어.
1: 너무 슬펐어요. 네. 내가 그 동안 뭐 얼굴만 비춰줘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0: 어떡해.
1: 그러시면 여기 조금 반전이 있어요.
0: 어?
1: Now you say that you made a big mistake.
0: 하, 참나.
1: Never meant to take your love away.
0: 참나.
1: 이제 와서 넌 정말 큰 실수였다고 말하네. 내 사랑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다면서.
0: 나는 이렇게 슬퍼하고 진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1: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대.
0: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1: 내 사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0: 나는 안 돼. 이미 이렇게 슬픔을 겪게 해서 안 돼 나는.
1: 그래서 또 but you can save your tired apology.
0: 맞아 맞아.
1: 남자 입장이 됐어요.
0: 네.
1: But you can save your tired apologies cuz it may seem hard to believe. 하지만 그 뻔한 사과 거두어도 믿기 힘들겠지만 말이야.
0: You could save your tired apologies. 자, save it라고 하면요. 아, 그만해.
1: 됐거든.
0: Right? 됐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1: That's right.
0: Save it. So save what? Your tired apologies. Tired,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그 tired이기도 하는데요. 뻔한 사과. 이미 몇 번 들었던 그 말. Tired apologies.
1: 그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0: 네.
1: Because it may seem hard to believe. 믿기 힘들겠지만 네. I'm doing fine. Getting along very well.
0: 나 괜찮아. 땡땡땡.
1: 난 아주 잘 지내고

0: 있어. 너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가는 중이야.
1: 맞습니다.
0: Without you in my life, I don't need you in my life.
1: 자, 마이크 드롭입니다.
0: 내 삶에 더 이상 너 따윈 필요 없어.
1: Doing just fine.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Getting along very well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냥 getting along은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다라고 말할 때 very well, 저잘 지내고 있습니다. Right?
0: I'm doing just fine. Time made me stronger. You're no longer on my mind. 난 아주 잘 지내. 시간이 날더 강하게 만들어 줬거든. 이제 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아.
1: 멋지다.
0: 그리고 여기 this part's okay. 사실 뒤에 부분
1: 네.
0: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when you said goodbye
1: 아, 맞아, 맞아. I feel
0: 이제
1: so
0: 서 oh no 떠나갔을 때 내가
1: alone.
0: 뭐그 부분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1: 아. 일단 여러분 그 나중에 뭐지 그 원곡도 듣긴 들을 건데 아그 부분도 있긴 있죠 그 와니에 모리스가 부르는 거
0: Oh yeah.
1: 근데 you're no longer on my mind no longer 이제 더 이상 on my mind 이제 나는 너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쵸 so because time made me stronger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time heals all things 시간은 모두를 치료해 준다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Oh
1: 네
0: yeah.
1: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었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이제 지나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근데 for this guy or for Boyz II Men seeing this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 들었을 때 아무리 가사로는 이렇게 말해도 they feel still feel that sadness, that loneliness in their heart, no?
0: 뭐 사실 뭐 사랑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1: 네.
0: 점점점 갈수록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그 the duration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매일 아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번씩,
1: 네.
0: 그 무조 5년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나네. 그때 참 아팠네.
1: 네.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참 아팠네. It was really hard for me that time, right? It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hat time.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게 I think that's a very healthy, you know, situation to be in.
0: 그리고 뭐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1: 네.
0: 그런 것들이죠.
1: 맞아요. But only 그 노래 들을 때만
0: That's right.
1: 노래 끝나면 and then it's just gone from your mind, right? That's how you know you're in a healthy place.
0: And the good thing is sometimes you can be bitter about it,
1: Yeah.
0: but actually rather than being bitter, 'cause you take that bitterness, it doesn't help you.
1: Yeah.
0: You have to let it go.
1: Definitely.
0: You have to let it go.
1: Oh, so wise, 우리 김조한. So, Doing Just Fine by Boyz II Men. 우리 가사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Now is the time. 빨리 볼륨 올리세요, 여러분. 볼륨 맥스로 빨리 올리고요. 네, 헤드폰, if you have, right? If you want to listen to a bit more clearly, put on your headphones and listen to the stylings. By Kim Johan, his version of Boyz II Men's Doing Just Fine. Hyung, you ready?
0: Yeah, Yo, if you want to jump in, you can too.
1: 부장님, 저희 마이크도 올려줍니까? 엄청 싫어하는데, 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0: She's like,
1: 부장님은.
0: 냐옹, 냐옹.
1: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0: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0: 자, 우리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3: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4: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 놓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3: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4: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3: No, no. Give it to me.
4: 야, 대니얼, 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3: Oh, I didn't mean to. I just.
4: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0: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공격.
4: 응?
0: 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3: Oh no, teacher, are you okay? Oh,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4: 아, 진짜 대니어, 네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3: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0: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5: I didn't mean to.
0: I didn't mean to.
5: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5: I didn't mean to.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6: Tomorrow.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6: Let's tune in.
8: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안녕하세요, 민수 씨.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요?
1: It's got to be the wig, right?
0: It's the wig. 이 참 가발이라는 게 묘하게요. It really kind of like gives you a persona.
1: 맞아요. Yeah. 근데 All Star Theater Person 막 타이틀 치는 거 괜찮았는데 네. What was the little thing at the end?
0: I can't even
1: 맞아요.
0: control myself.
1: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0: 저도 모르게 막 지금 막 이상하게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굴러가고 막 이렇게 막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벌써 일단 for our radio listeners, so we have H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yes.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0: 네.
1: Right from the get-go, I think she's just ready to get into the scene. Obviously, she has the
0: 오늘 the, 이제 멜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wig is wigging.
1: 맞습니다.
0: 가발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1: 그런데 a lot of our listeners are already chiming in.
0: Yeah.
1: They have dubbed you 청순 미녀.
0: 아,
1: 네.
0: Thank you so much.
1: 미녀라고 합니다.
0: 근데 이제 묘한 게 아무리 청순하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남자가 청순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But I like it. I like it. 우리 또 저기 너구리님께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a very pragmatic. 또 이렇게 현실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1: 근데 이미 우리 너튜브에 있는 부스터분들은 그 썸네일을 보고 반응하네요. 우리 너구리님이 민수님 포스터에서 묘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빌리오소님은요
0: 네.
1: 썸네일 민수씨 수트핏 찌기네 라고도 이렇게 죄송해요 이것도 칭찬이네요 저는 썸네일
0: so
1: 민수씨
0: real.
1: 수트핏 장네에 라고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0: 아,
1: 죄송해요 이거 노안 때문에 눈이 네. 잘 안 돼서요 네,
0: yes.
1: 찌기네 라고 하네요
0: We have the poster 감사합니다. up on our live stream It's for today's series
1: 맞습니다.
0: which is Queen of Tears.
1: Queen of Tears.
0: 눈물의 여왕입니다.
1: 맞습니다. 이거
0: Have you seen this series?
1: I have not.
0: Aha. Uh-huh, okay.
1: I mean, I haven't like really sat down and watched it.
0: Mm-mm.
1: My wife has.
0: Yes.
1: Hence, you know, I know like the characters, I know the basic plot of it,
0: yeah,
1: right?
0: Yeah. 네. But in a way, 안 보셔서 오히려 그냥 이 just by the lines, 이 대사 그대로 그냥 한번 연기하는 것도 기대돼요.
1: 맞아요.
0: Yeah.
1: 근데 계속 칭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킴이, such a pure lady.
0: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네. much. 근데요, pure한 lady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덥네요. very hot, very hot.
1: You know how, now you know how I feel. 네.
0: When you're wearing the wigs,
1: 맞아요.
0: yeah.
1: 네, 여러분 진짜 가발만 쓰고 여러분 히히호호 웃으면서 듣고 보잖아요. I'm sweating underneath it. 진짜 이게 스튜디오 아무리 시원해도 Mm-mm. 연기하면서 가발 쓰잖아요.
0: 맞아요.
1: It's like 그냥 젖었어요.
0: When it's long too, it's like having like a puppy on your head. 그죠? 뭔가 네, 푸들 한 마리 머리 위에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여러분, don't wear poodles on your head.
0: Yeah.
1: 네, but tell us about today's
0: yes,
1: series.
0: Yes, it was out 2 years ago. It's a romantic comedy, rom-com, roco, but also a very dramatic, dramatic love story. It's written by the same writer as Crash Landing on You.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1: 조금 느낌 나더라고요.
0: Right?
1: It has that similar vibe.
0: The interactions
1: yeah.
0: and the ensemble.
1: Mm-hmm.
0: 네, 줄거리는 이제 이 홍혜인이라는 캐릭터가 she's an heiress. 재벌가 상속녀로 나와요. 그래서 그 홍혜인과 또 시골 출신의 변호사 백현우 they're a married couple.
1: Mm-hmm.
0: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there's a crisis. 위기를 맞으면서 벌어진 얘기인데요.
1: 네.
0: So there's talks of divorce but then there's a twist. 김수현과 김지원 배우의 또 케미가 아주 뛰어났던 드라마고요.
1: 맞습니다.
0: So it has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ere's romance, comedy, there's family conflict, there's also power struggles.
1: Yeah.
0: 그 재벌가의 권력 다툼까지 나와서 정말 볼만한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Yeah.
1: 오늘 저 출근하면서 와이프가 한 말 했는데요.
0: 네네. 혹시 아세요? 오늘 이
1: 일단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안 본다고 했습니다. 네.
0: 저는 근데 한번
1: 왜냐면 이 시리즈 너무 팬이라서
0: 네. 그 민수의 와이프 한번 I would love to invite her and get like cuz she's kind of the unofficial like TV and film critic in my opinion.
1: Yeah.
0: She's watched so much.
1: She watches
0: I think she has
1: a
0: great like critique of projects.
1: 네.
0: So 그래서 우리 연기를 한번 정말로 이렇게 직접 여기 앉혀놓고 네. 한번 평가받고 싶어요.
1: 어, 저는 무서운데.
0: 저도 무서워요.
1: 아 근데 무서워요. 이미 뭐 집에 가서 말 듣는 거 그냥 이미 그냥 방송에서 듣는다 생각하고.
0: 근데 저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 안 하시던가요?
1: 아니 일단 근데 혜연 씨는 항상 연기 진짜 너무 만족하다라고 들었는데.
0: But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멘트는 저쪽으로 많이 오죠. 네.
0: 알겠습니다.
1: 와, 근데 우리 청취자들 계속 뭐지 그 두둥님이 홍혜인보다 홍혜연.
0: Yes.
1: 이렇게 왔네요.
0: Hello everyone. I'm 홍혜연.

0: MC. 네, 어, 죄송해요. 일단 마이크 내렸네요.
1: 네,
0: 어, 네. 이게 너무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1: Yeah, yeah. 네. Does this make you want to see this series? 연기해보니까 이 드라마 보고 싶었나요?
0: A little bit. Because, I don't know, we have a little bit, like, you know, like, comedy with the first, you know, scene. And then, of course, we have that drama in the next. And then we have that romance, right? 그래서 딱 한국인들이 진짜 이게 좋아하는 이, you know, this
1: joap,
0: right? Yeah. 네, this composition of just scenes and vibes.
1: Yeah.
0: 네.
1: 달진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네. 라디오로만 들으니까 진짜 good. So the meaning could be that it's when you look at us visually, 네. something doesn't quite match.
0: 아마 우리 일단 너튜브 있는 부사분들도 이렇게 살짝 눈 감고 들었으면
1: 맞아요.
0: 일단 그것도 괜찮아요.
1: Yeah.
0: Because we want to let our listeners know. 부장님 우리 맞잖아요. 우리는
1: We are radio.
0: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1: 맞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0: 네. 부산 영어 방송 거기 중간에 가로 라디오 방송입니다.
1: 맞아요. 네.
0: 아시겠죠?
1: 또 수브니엘님께서 또 민수의 연기력 오늘 또 칭찬해 줍니다. 아, 오늘따라
0: 읽어주세요.
1: 민수 연기 잘하는 게 좀 킹받습니다. But you were great today.
0: 감사합니다.
1: Yeah.
0: 네. This crying and this 애교 plus this crying.
1: Yeah.
0: And 뭐 그 마지막 끝에 그냥 그 오열하는 거 조금 살짝 자신 있어요.
1: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it's this crying 우는 장면 연기는요.
0: 네.
1: 이 commitment 그냥 좀 쭉 밀고 나가야 돼요.
0: 네.
1: 눈물 안 나오더라도 네. 호흡으로.
0: 네.
1: You can actually do a lot with breath.
0: Yeah.
1: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연기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는요.
0: 네.
1: 우는 호흡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진짜로.
0: 진짜요? Because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1: 아 근데 오늘 약간 하다가 끝에는 네. 조금
0: 네.
1: 약간 조금 촉촉해졌어요.
0: 살짝. 근데 느꼈어요. I wasn't looking at you because
1: 노안이라서 이렇게 glazed over 된 게 아니고요.
0: 네, 절대 아닙니다.
1: Yeah.
0: But hopefully enjoy those scenes. Now we do have to get to get to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Let's do it.
0: 네. 네.
1: Are you bragging right now? 너 지금 자랑하는 거야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Brag, B-R-A-G. Brag 무슨 뜻이죠?
0: Brag means to show off.
1: Yeah.
0: Right?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제일 잘 나가.
1: 자랑하는 건데요.
0: 네.
1: So it means to talk proudly about something either you did or achieved. Maybe 약간 조금 a little too proudly.
0: Yeah.
1: 그죠?
0: Right. So, you don't come off as, you know, like such a good person if you're bragging.
1: Yeah. Do you sometimes brag? Can you get braggy?
0: I mean, you know, sometimes and I do it.
1: 말고,
0: 네. 너무 당당한 게

0: I do it on the show.
1: Uh-huh.
0: Like live.
1: Yeah, every single day.
0: But they're listening.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지 않거든요. Uh-huh. 진짜. 진짜 저는 이렇지 않아요. I don't know why.
1: This mic does it to me. 올스타가 정말 중요한 숨통이네요.
0: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0: 표정으로 같이 해서 You're such a show off. 잘난 척쟁이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요. 동사로는 뭔가를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1: 네.
0: So, yeah, he's a total show off or he loves to show off his new phon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0: I want to add another expression.
1: 네.
0: Brag 앞에 humble 붙여볼까요?
1: Humble brag?
0: Yeah, you've heard of this expression,
1: humble
0: right?
1: Humble brag? Oh, 뭐 느낌 날 건데 I don't think I've ever used it in conversation. What does it exactly mean?
0: Humble, 겸손하다는 뜻이고 네. 그 뒤에 brag가 나오면요 네.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1: 아,
0: yeah.
1: 뭐 그런 거 아,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0: 맞아요. For example, Minsu, you know what? This is for real. 네. I hate it when people always think I'm younger than I am. I no matter what, I'm not even trying.
1: 아.
0: 저 얼굴에 마스크도 안 해요. 근데 everybody thinks I'm like 12 years younger than my actual age.
1: 느낌 알겠다. 느낌 알겠다.
0: I'm 55.
1: 아니 나도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를 볼 때마다
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뭐 공유 느낌 너무 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라고 이런 느낌이 humble brag네요.
0: 네. Alright, let's move on to another expression.
1: 왜요? 우리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부장님?
0: 아, 우리 이슈 생긴 게 있나요? 조심하기. 네. 조심하기. 야.
1: Yeah. 네. 여러분 너튜브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이분들은 그냥
0: 근데 it's true.
1: 웃겨라고 하는 거네.
0: I do. 저 정말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1: facts. 저도 공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0: 네네네. 그만. 네. 오케이. 이런 대사가 있었죠. 오늘 장면에서 Why did I make her fall for me?
1: Fall for someone.
0: So when you fall for someone, 네. 뭔가 반하다라는 뜻이죠.
1: 네.
0: Yeah. So you're like attracted to someone.
1: Mm-hmm.
0: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뭐라 그러죠?
1: Fall in love.
0: Yeah. So when you fall for someone, 뭔가 막 사랑에 빠지기 전에 뭔가 좀 단계로 느껴져요.
1: 네.
0: So I could say. I think I'm falling for him. 나 지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1: 근데 사랑 빠질 때 fall for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근데 예를 들어 뭐지 뭐 거짓말에 뭐 이렇게 속다?
0: 네. 누가 이제 속는 것을
1: 그쵸.
0: falling for something.
1: Falling for something이라고도
0: yes.
1: 할죠. 네.
0: So when you fall for a person,
1: 네.
0: 뭔가 반하는 거고요. So let's say this website says you want a prize, 네. but don't fall for it.
1: 네.
0: 그런 상황들 많죠 요즘.
1: A prince in Africa sent me an email, right, asking for you know $100 to get him out of jail. Don't fall for it. 이런,
0: Don't fall for it.
1: 그 스미싱 기억하죠 미국에서
0: yeah,
1: 이게 진짜
0: yeah.
1: 유명했잖아요.
0: Oh my goodness. 네. Yeah.
1: I am a prince from Africa, right? Please send me money to get me out of jail so I could get back to my kingdom. 저 진짜 한번 봤어요.
0: But sometimes it's I did read through them.
1: 네.
0: 옛날에 보면 항상 I did 끝까지 읽긴
1: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당하는 사람 people fell for that
0: yeah,
1: scam.
0: It
1: right?
0: happens. Yeah.
1: Nice. Well, Ham, thank you so much. Expressions we yes. learned from our renditions of scenes from Queen of Tears,
0: 네.
1: 눈물의 여왕.
0: 또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if you fall for me, I don't blame you. 탓할 수 없어요.
1: 진짜. H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All right. Bye, everyone.
1: All right, folks.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song is by Crush. 근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부장님, 이거 제목이 너무 작아서. 네.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입니다. By Crush.

0: 뀨럭. 왜 그래요?
1: 아, 문자가 저기 왔는데요.
0: 네.
1: 이제 문자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0: 그쵸.
1: 아, 오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0: 문자가요?
1: 원래 제가 그 순위부터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0: 네.
1: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든 우리 그 두둥님이요.
0: 네.
1: 제가 그 한 근 2년 이상 한번 뵈면서
0: 네.
1: 우리 민수 씨를 칭찬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2: 있었나요? Was there ever a time?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 네.
1: 제가 그래서 제가 댓글로 우리 두둥님에게
0: yes.
1: 두둥님 민수 씨 잘생겼어요 문자만 치시면 선물 드릴게요 라고 제가 라고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제가 한번
0: 근데 진짜 선물 주려고 네. 했어요. Were you really gonna give 두둥님 a present?
1: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혼나더라도
0: 네.
1: 우리 그
2: Because we can't lie.
1: 그렇죠.
2: We can't lie.
1: 부장님과 조금 네.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2: 부장님이 이 공영 방송이라고 해서 절대로 거짓말
1: 그렇죠. 공영 방송 공영
0: 공용 네. 뭐라 했어요 제가
1: 공용
0: 공용
1: 공용 is like sharing 그 다 같이 쓰는
0: 아. 네네
1: 공용 공용 화장실 뭐 이런 거
0: 그래서
1: 공용 아, 자전거
0: 그래서 맞아요 I 네. said 공용 방송
1: 공용
0: 공용 방송
1: 공용
0: What's yeah. the difference
1: 공용 이제 public한
0: 어
1: 네
0: Wait 공용 and 공용
1: yeah,
0: they're different I thought they were the same thing
1: they're different 네네.
0: 네
1: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제가 그래서 둥피님이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0: 네.
1: 민수 씨 잘생겼어요라고 댓글 다실 줄 알았거든요.
0: 아, 근데 안 했다고요?
1: 근데 이제 답변이 뭐냐면요.
0: 네.
1: 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0: 네.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두둥님의 댓글 센스 다 인정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 민심을 보고 고정을 했습니다 댓글 고정을
0: 너무 웃긴데요 자 잠깐 타임
1: 네네
0: 타임
1: 좀 유일하게 지금 기분 안 좋으신 분이 민수 씨거든요
0: 아니
2: is that so hard
0: 아니 그렇게 어려워요
1: 진짜
0: 네
1: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아니 진짜
1: 두둥이,
0: it's not gonna hurt you
1: 네 맞아
0: 누가 절대 두둥이한테 뭘 하지 않습니다
1: 진짜 한 번만
0: 그냥 한 번만 민수 잘 생겼어요
1: 진짜
0: it doesn't hurt anybody
1: 진짜 한 번만
0: 아무도 피해를 안 봅니다.

0: 누님. 아 근데 그렇게까지도 못해줘요?
1: 아 진짜 올해 댓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 올해 댓글 민수 씨가 너무 죄송하지만
0: 메시지 오브 더 이어
1: 올해 댓글 메시지 오브 더 이어 진짜 올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지언니 아예 두둥님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안 하시겠다는데 뭐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위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낙지언니님이요 네. 오늘도 1등하셨습니다.
0: 이야
1: 내일만 1등하시면 이관왕입니다.
0: 진짜 계속
1: 와 우리 PD님도 놀라셨거든요.
0: 계속 선물 드려야 돼요?
1: 근데 뭐 드려.
0: 아 부장님 이렇게 챙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 아 제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여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닥터스님 2등 하셨는데 네. 와 빠르다고. 진짜 내일 1등 하시면요 통신사 제발 한 번만 공개하시는 걸로.
0: 낙지님 이제 통신사 네. 너무 궁금합니다.
1: 그리고 해님이 오 3등 드디어 순위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와 Good evening guys.
0: 네.
1: 그리고 빅토리님이요. 네. 도쿄에서 시간 될 때마다 챙겨서 보려고 해요. 오늘도 좋은 방송 화이팅. 해외에서도.
0: 해외에서도. Welcome to the show, Victory 님.
1: 네.
0: 일단 welcome. This is All Star English.
1: 그쵸.
0: The one and only, the only important program here at BFM.
1: 그렇죠.
0: 다른 시간 때는 tune in 안 해도 되고요. 네. We're on the same time with Tokyo, right?
1: 그렇죠. 네. 맞아요. 시차가 같은, 없습니다.
0: 네, 시차 없으니까.
1: 네, 오해하지 마세요.
0: Tune in every day 6 o'clock to 8 o'clock.
1: That's right.
0: At night. 다른 때는 안 들어와도 돼요.
1: 맞아요. 네. 네.
0: 그리고 할 건 해야죠. Victory 님.
1: 네.
0: 이거는 일본에서 네. 이 토안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오늘 저랑 1일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잘 챙기지 않아요? 뭐 1일, 뭐 50일, 100일. 네.
1: 그 문자가 들어왔는데
0: 저랑 1일 됐습니다.
1: 네네. 그 미수 씨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0: 네.
1: I find that when I listen to English in Japan, I can easily get influenced by the Japanese pronunciation. So these days I've actually been listening to Busan English Broadcasting to keep my English ear sharp.
0: 와우.
1: Wow. 와우. Wow.
0: You've made the right choice.
1: 그렇죠. 저희가 공용 아니고 공영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I mean, hopefully you're not here to learn Korean 네. because if that's the case,
1: 그렇죠.
0: don't tune into our show. 네. But for English, if that's your main focus, your main goal,
1: 네네.
0: only listen to me.
1: 네네네.
0: Victory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I'll be responsible 네. to sharpen your English day by day.
1: 영어는요. 민수 씨만 보면 돼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0: 두둥이 또 시작이다. 아, 두둥이 잠깐만. 잠깐만. Victory님, only listen to our show.
1: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한 번 더 읽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네.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7: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most frightening aspect of the climate crisis is that weather patterns are becoming increasingly extreme and unpredictable. And at the heart of this transformation ultimately stands us, humanity, right? And if the ways we have developed and consumed have raised the Earth's temperature, isn't it time to ask what we can do for our planet in return? Well, today in Busan, a festival opens that really poses that very question through the medium of cinema. The fif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aking place from September 3rd to 7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Cindy Jung, Senior Programmer of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y we must turn our eyes toward our planet right now and how cinema can spark essential questions and the beginnings of change within u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영자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다시 지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과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유일의 기후위기 전문 영화제인 제5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 장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오랜 시간 영화제에서 일하면서 제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환경영화를 관객들에게 정성껏 선별해 보이는 일 또한 제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환경영화 제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네. 예, 오늘 영화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introduces herself as a senior programmer for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he nation's only film festival dedicated exclusively to climate crisis. Having worked in film festivals for a long time, she often contemplated what she could do for the planet through the work she does best. She shares that thoughtfully curating and presenting environmental films to audiences felt like a meaningful contribution and presenting, of course, contribution that she could offer to the Earth. And this really led her to become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programmer. And it's a pleasure to have her in the studio. Well, as I mentioned, tonight marks the opening of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Having reviewed countless works over a long period to personally select the films to present to audiences, how do you feel a senior programmer on the eve of the opening? 네, 오늘 저녁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시작됩니다. 개막을 앞두고 수석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1: 아, 영화제 개막을 앞두면 늘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긴장도 됩니다. 네. 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작품들을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고 그중에서 지금 우리 관객들과 꼭 함께 보고 싶은 영화들을 고르고 또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네, 어느 영화제든 많은 관객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아, 환경영화제는 지금 이 시점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환경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0: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 공부를 가장 쉽고 그래도 비교적 재미있는 예,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예, 9월 7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 꼭 오셔서 좋은 영화들을 함께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영화로 만난다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she shares that ahead of the festival's opening, she always feels, you know, both excited and nervous. Over the past year, she watched a tremendous number of works, carefully selecting and deliberating over the films she felt audiences simply must see right now to shape the program. While welcoming many viewers is important for any film festival, she feels an especially just strong wish for more people to visit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at this mo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cannot be solved overnight, as we know. They require our ongoing attention, study, and effort. And she believes cinema is one of the easiest and most engaging ways to engage in that learning. So for this reason, she hopes people will visit the festival held from September 3rd, so today until the 7th at the Busan Cinema Center. And the theme of this festival is 다시 지구, Earth and Us. So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behind the theme and why you felt it is so necessary for us to turn our eyes toward the Earth once again right now? 네, 올해 영상제의 주제는 다시 지구, Earth and Us인데요. 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지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제에 담기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시 지구 Earth and Us는 이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해온 슬로건인 거고요. 올해의 주제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올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 함께 살고 있는데요.
1: 네.
0: 예, 폭염이나 집중호우, 산불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지금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 같은 폭염과 홍수 속에서도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과 지역이 훨씬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인 동시에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거는 이번에 네팔 상황을 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요.
1: 그렇네요.
0: 이제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달라진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위기를 만든데 인간의 책임이 큰 만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고 그리고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예,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So, 다시 지구, Earth and Us is the enduring slogan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And this year, its focus is on life after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no longer a future crisis as we know. It is already part of our daily reality with heat waves, torrential rains, and wildfires changing how we live. And yet these impacts are not equal as vulnerable people and regions suffer far greater harm, making climate change both an environmental issue and one of inequality and justice, as we can see with the case with Nepal right now. And she stresses that rather than simply repeating the severity of the crisis, we must consider how to live together on an already altered planet. Just as human actions contributed to the climate crisis, she believes building a different future must also begin with our choices and our actions. I want to talk about today the official poster as well. It depicts, if you can just put it up on YouTube channel, it depicts a human fingerprint transitioning from blue at the bottom to a darker reddish tone toward the top.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meaning behind it? It is a beautiful, but I'm sure there is a very meaningful thing behind it. 올해 포스터도 인상적입니다. 인간의 지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푸른색에서 검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저희 영화제는 2024년부터 기후 줄무늬 영어로 Climate Stripes를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예, 오랜 기간 지구의 평

0: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네. 기온이 낮았던 시기는 아래쪽으로 보시다시피 되게 푸른색이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붉어지면서 끝부분에는 굉장히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죠.
1: 네.
0: 예, 최근으로 올수록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예, 올해는 이 기후 줄무늬를 인간의 지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의 기후 위기에는 인간이 남긴 흔적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지문은 우리의 손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 지구를 뜨겁게 만든 것도 인간이지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이기 때문이죠.
1: 네.
0: 예, 그래서 올해 포스터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우리 손끝에서 변화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포스터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제가 던지는 질문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요.
2: So since 2024, the festival has used climate stripes created by British climate scientist Ed Hawkins as a core visual for its poster. As you can see, this graphic visualizes shifts in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Over long periods through color, cooler periods appear in blue, so in the bottom, and while rising temperatures shift into red, illustrating at a glance how rapidly the Earth is heating up in recent years. This year, the festival rendered these climate stripes into a human fingerprint, signifying that humanity's footprint and responsibility in the current climate crisis are unmistakable. And at the same time, the fingerprint symbolizes our hands, so while humans heated the planet, it is also up to us to bring about change.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Gavin님 messaging in.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This festival sounds so fascinating. 그쵸? And we also have Kevin님 saying, yes, good intentions and probably very motivational. And Kevin님 also saying, let's do our best to save our planet, right? So yes, absolutely. Something we can do just like how we saw in the poste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Shin Lee Jung, senior programme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Now, this year, audiences can experience 58 films from 29 countries. So can you tell us about the most important criteria you kept in mind while selecting works, as well as any can't-miss recommendations? 네, 올해는 29개국 58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과 놓치면 안 되는 추천 작품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는 29개국에서 온 58편의 영화를 소개합니다.
1: 네.
0: 예,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영화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 환경 영화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영화만 고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다와 숲,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양한 시선의 작품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 네.
0: 예, 먼저 또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1번 추천은 사실은 개막작을 추천을 해야죠.
1: 네.
0: 예, 개막작은 놀랍게 도 이제 부산에서 하는 영화지만은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의 첫 개막작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감독님의 영화가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개막작인 진재훈 감독의 나무의 노래는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예, 물론 로케를 했지만
1: 네.
0: 평생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삶을 따라가는 영화이고요. 거창한 구호보다는 한 사람의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자연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오, 정말 기대됩니다.
2: And now this actually the film, actually we actually had an interview about this film here at Busan Worldwide, so it would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it in person. So she introduces that this year features 58 films from 29 countries. In selecting works, the criteria she considers are whether a piece is simply a great film and whether it speaks to a story we genuinely need right now. Being an environmental film festival does not mean only selecting titles that just explain ecological problems. She sought to include varied perspectives spanning the lives of people living through the climate crisis, animals and plants, the oceans and forests. But first, she strongly recommends the opening film, director Jin Jae-hoon's 나무의 노래. Following the life of an individual who has depicted a lifetime to planting trees and cultivating forests as well.

0: 소리, 민들레, 수달, 물총새 같은 자연의 이름들이 빠졌다고 합니다.
1: 네.
0: 대신에 블로그, 브로드밴드 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요. 우리가 자연을 부르는 말을 잃어간다는 건 결국 자연을 자세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감각도 함께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을 아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작품입니다.
2: 그렇군요. So she were to recommend one more, right? She highlights 잃어버린 자연의 말. So noting that starting point of this work is especially fascinating. In the 2007 edition of the Oxford Junior Dictionary, names of nature such as acorn, dandelion, and otter, and kingfisher were removed on the grounds that children were rarely using them. How heartbreaking is that? And their place, in their place, new words like digital age, like blog and broadband fill those entries. So she explains that the film beautifully poses that question of whether losing the words we use to name nature ultimately means losing our very sense of looking closely at and remembering the natural world. Now, the core messages explored through this year's lineup are the right to coexist and rights of nature. So what exactly doe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mean?
1: 예, 올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함께 살아갈 권리, 그리고 자연의 권리인데요. 이 자연의 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자연의 권리는 단순히 자연을 잘 보호하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을 주로 인간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자생으로 바라봤다면, 자연의 권리는 강이나 숲, 생태계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유지되고 회복될 권리가 그에게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마오리족에게 아주 중요한 황하누이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을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인간과 또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개념인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rights of nature goes one step beyond simp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So while humanity has historically viewed nature mainly as an object to be owned, utilized, or safeguarded, the rights of nature poses actually that rivers and forests and ecosystems themselves possess an inherent right to exist, right? So maintain themselves and regenerate, and these right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nd she mentioned Ecuador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ctually give rights of nature into its constitution, and New Zealand legally recognized the Whanganui River, deeply significant to Maori people as an entity holding legal rights. And through which specific films in this year's festival lineup can audiences encounter this concept?
1: 이렇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을 올해 영화제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저희 올해는 온라인 상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상영자 여기를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자연도 권리가 있다, Nature's Guardian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마르메노르라는 석호가 심각한 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겪은 뒤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태계 자체가 법적 인격을 인정받게 된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미국 몬태나에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리한 사례도 보여주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은요, 누구의 땅인가, Our Land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영국의 Right to Roam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자면 자연을 자유롭게 거닐고 그리고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1: 네. 네,
0: 많은 땅이 사유지인 영국에서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네, 자연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연은 인간의 소유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So she points out that the online selection Nature's Guardians illustrates how these trans

0: transformations are actually taking place in practice. The documentary features the Mar Menor Lagoon in Spain, which after enduring severe pollution, became the first ecosystem in Europe to be granted legal personhood. It also highlights the case in Montana where youth sued the state government and won, claim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in a clean and healthful environment. Another film she mentioned, Our Land, poses questions from a different angle by following Britain's Right to Roam movement, which advocates for the public's rights to actually freely access and walk through the natural landscape. Well, definitely so many different movies that you can check out, and I highly, highly recomme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Sydney Chang, Senior Programme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Well, encountering the climate crisis through numbers and scientific data feels quite different from experiencing from and through a film that follows a single human life or a single living creature. So what would you say is a unique power held by environmental cinema? 기후 위기를 숫자나 데이터로 접하는 것과 한 사람의 삶과 또 하나의 생명을 따라가는 영화를 통해 만나는 건 정말 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수석 프로그래머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환경 영화가 가지는 힘은 무엇일까요?
1: 아, 환경 문제는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후과학에서부터 에너지, 생태계, 경제와 불평등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예, 그런데 영화는 한 사람의 삶이나 하나의 생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하지만 영화의 더 큰 힘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정보와 숫자로 문제를 이해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영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고 어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주죠.
0: 네.
1: 예, 세상을 움직이는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정보를 아는 곳에서 나아가서 마음이 움직이고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I absolutely agree. So she explains that environmental issues are complex, right? Spanning climate science, energy, ecosystems, and whatnot. And it can feel daunting, right? When approaching them purely academically. However, cinema follows audiences to understand these multifaceted issues naturally by following the life of a person or a single living being. And for this reason, she considers film to be one of the easi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learn about our environment. But she stresses that the even greater power of film lies in emotional resonance. So no matter how much data or information helps us understand the issue, facts alone rarely move people to act. So when we're watching movies, we have this feeling like, I must do something as well, right? And she believes that the actions that change the world begin when the human heart is moved. And in addition to screening, a wide range of interactive programs will take place across Busan Cinema Center. So aside from watching films, what programs would you urge visitors and listeners not to miss?
2: 이번에 영화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영화 관람 후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영화만 보시고 가시기에는 좀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는 다른 영화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환경 전문가 토크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화가 다루는 환경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고요. 비슷한 결로 하나뿐인 지구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영화를 출발점으로 기후 위기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고요. 올해는 해수면 상승을 비롯해서 환경 정의, 자연의 권리 등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거든요.
0: 네.
1: 예,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나만의 재활용 키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폐현수막을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 보는 체험들도 저희 준비했습니다.
0: 네.
1: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영화도 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보고 듣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환경을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0: So she shares there are just so much going on. So the festival offers environmental expert talks as well, the Blue Planet Future Conference. Also, visitors can participate in hands-on programs such as crafting personalized recycling keyrings from discarded plastics and whatnot. So she invites everyone tuning in right now to come to Busan Cinema Center to watch films, discuss the environment, and engage in creative workshops as a meaningful way to reflect together on the actions we can tak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네,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에 대해 조근조근 상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 영화제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환경이나 기후위기라고 하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부터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영화제는 생각보다 재미있고 아름답고 때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파파야 씨앗의 하늘여행 영화 제목은 파파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여기 멋진 고래 그림처럼 네. 마지막 고래의 노래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예, 꼭 많은 영화를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의 전당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라도 마음이 가는 영화 한 편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 편이 지구와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상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계시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좋은 환경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막식과 컨퍼런스, 시상식 등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일반 상영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네.
1: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제5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세한 상영 일정과 관람 방법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Now, I think this is perfect. So, as she mentioned, she really recommends moving films and just so many different films, including Papaya and The Last Whale Singer. And that is a background here in the studio that is a poster for it. And she knows that just watching one meaningful film this weekend could offer a new perspective. And we do have a lot of listeners tuning in from outside Busan, and online screenings are also available for you with the opening ceremony, some of the films as well at an affordable prices. So definitely check it out online, and it is going on from today until the 7th.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Sydney Jung, Senior Programme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0: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영자,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했는데요. 프로그래머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윤건 with 가을의 만남.

0: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today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as well. Well, thank you, April, for joining us.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s moving forward with plans to establish the K Global Venture Fund in Singapore, one of Asia's leading financial centers, and its local entity has received a key fund management license. So what does this mean? 네, 첫 소식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에서 K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법인이 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한국 벤처 투자의 싱가포르 법인인 KBIC Asia가 지난달 20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가변 자본회사, 즉 BCC 펀드 운용을 위한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 보링가를 취득했습니다. BCC는 하나의 법인 아래 독립적인 여러 하위 펀드를 둘 수 있는 싱가포르 특유의 투자 펀드 제도인데요. 한국 벤처 투자가 해외 현지에서 자산 운용 인가를 받은 첫 사례이자 역외 글로벌 펀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So KVIC Asia, the Singapore entity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obtained main approval for a capital market services CMS license for operating variable capital company VCC funds from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n the 20th of last month. Now VCC is a unique investment fund framework in Singapore that allows multiple independent sub-funds under a single corporate umbrella. And then this actually marks the first case of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obtaining asset management approval locally overseas, completing core licensing procedures for establishing offshore global funds. Well, this appears to be an important step in connecting Korean startups with overseas capital. So how will the fund be managed and established going forward? 이번 인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펀드 조성과 운영 어떻게 추진되나요?
1: 네, 중기부는 지난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역외 모 펀드를 만들고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계기로 올 하반기 중 KBCC 조성을 완료하고 하위 펀드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의 풍부한 글로벌 자본과 또 우리 유망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아시아 벤처 투자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rough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leap into a top four venture power last yea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t a goal to establish an offshore fund of funds in Singapore and expand it into a scale of $300 million by 2030. Taking this license acquisition as an opportunity, they plan to complete the creation of KVCC with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continue launching sub-funds as well. So it is definitely expected to serve as a key platform for Asian venture investments, connecting Singapore's abundant global capital with Korea's promising startup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Singapore has announced expanded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assistance of up to about 76 million won available from birth until age of 17. So what prompted the policy?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가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최대 약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1: 아, 정말로 큰 돈이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최근 국경절 연설에서 가족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육박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국적 신생아에게는 1만 싱가포르 달러의 출생 선물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17세가 될 때까지 현금과 교육 계좌 등을 통해 총 7만 싱가포르 달러, 저희 나라 돈으로 약 7,6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Singapore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declared in a recent National Day rally speech that he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families are supported. While Singapore recorded a historic low total fertility rate of 0.87 last year,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pproached nearly 20%,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So accordingly, starting with a birth gift of 10,000 Singapore dollars for newborn citizens, they decided to directly support a total of 70,000 Singapore dollars, which is about 76 million Korean won, through cash and education accounts until the age of 17. Well, the package also includes measures intended to ease childcare and housing costs. So what are the main measures?
2: 현금 지원뿐 아니라 육아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보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를 150 싱가포르 달러, 약 16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0: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확대해서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각각 연간 최대 12일까지 휴가를 주기로 했는데요. 공공주택 시청 시에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젊은 부부들이 더 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1: 그렇군요. So they decided to gradually reduce monthly fees for government-subsidized full-day childcare facilities, and also by expanding paid childcare leave for dual-income couples, they will provide each parent up to 12 days of annual leave,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So they are striving to improve childcare infrastructure and quality of life at national level. Let's also talk about food. So Korean livestock products are expanding to reach of K-food beyond familiar items such as instant noodles and kimchi. Pork exports to Singapore have increased sharply. So what are the figures?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국산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0: 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이 14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 달러보다 무려 36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이 홍콩이었지만 검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 싱가포르가 단숨에 수출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the tallie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ingapore's pork export valu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recorded $1.44 million. And definitely last year, Hong Kong was the largest export destination for Korean pork. But following the conclusion of quarantine negotiations, Singapore rose to the number one export destination at a single strok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Singapore. 네, 싱가포르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Miss April based in Singapore. We appreciate you as alway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I hope you enjoyed i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Day 6 with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釜山动态，关注釜山简讯。釜山卫山和青少年道表示，三地联合参与国家量子产业集群项目申报，东南地区量子传感集群最终入选。釜山市表示，对外国游客进行深度访谈后发现，游客对釜山的自然环境、美食以及市民的友善程度满意度极高，但也指出啊，公共垃圾桶数量不足，以及部分商户刷卡支付不便等问题。釜山市表示，将于9月8日至9日在市政府大楼举办釜山建筑就业博览会。釜山市表示，将于9月19日至11月7日每周举办一次越野体操釜山挑战活动，共举办7场，活动将在釜山市民公园、北港亲水公园和华明生态公园举行。看天气，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多云转晴，气温24到28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
0: 中文来对碰，
2: 轻松学语言，
0: 快乐零负担，
2: 韩中对对碰，
0: 一句一句
2: 说得溜，
0: 听得懂，
2: 准备好了吗？
0: 一起
2: 对对碰。
0: 你好 ，CEO， 韩中对对碰又开张了，我是你们的老朋友，也是你的中文搭子龙哥。
3: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도여러분들에게중국어와한국어를알려드릴지영쌤입니다大家好我是智英老师
0: 네지영쌤모두반갑습니다
3: 네반갑습니다롱거、네、우리오늘은중국에도착하자마자가장먼저해결해야하는바로유심구매및통신사관련필수표현들을준비를해봤어요
0: 没错，这个真的是很重要，对不对？大家知道我这个手势的意思了哈。好，那现在出门旅行呢，网络真的是比什么都重要。你需要通过网络做什么呢？导航、翻译，然后呢，包括叫车等等。所以，那么这个通信是非常非常重要的事情。那当然，在中国的话呢，你可以呢在机场的运营上的柜台，或者是呢去市区各处的营业厅哈。可以非常方便的买到当地的手机卡、啊、不过呢很多外国朋友呢到了柜台不知道该怎么说，说需要自己需要多少流量、然后想用多久，甚至是呢连开卡需要护照等等一切的信息啊都说不明白，结果办卡的时候呢只能是手忙脚乱。
3: 맞습니다여기유심카드파나요부터시작해서데이터얼마나주나요그리고얼마동안쓸수있나요까지물어봐야하는데단어가안떠올라서당황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오늘은유심을구매하고개통할때까지가장자주쓰는세가지상황과알짜배기문장들을준비했습니다
0: 没错今天呢作为你落地中国的第一堂课只要呢熟记今天这个老师跟大家分享的那么这三句实用表达保证啊你落地之后呢就是安心旅行好三个场景让我们马上开始吧
3: 네좋습니다도착하자마자인터넷걱정뚝끊어줄유심카드중국어표현들지금바로시작해보도록할까요
0: 好的没错让我马上进入第一个场景吧
3: 네공항이나통신사매장에도착해서가장먼저여기유심카드파나요라거나혹은관광객용유심있나요라고물어보는상황이있을것같아요
0: 好到了柜台第一句话呢您要直接表达你自己的需求请问这里有卖电话卡吗这句你是必须得会的哈好如果说你想买一个专门的给外国游客使用的卡对你还怎么说呢你可以说呀我要买一张外国人用的电话卡好这里的电话卡必会单词也就是在韩国我们通常说的유심카드也就是电话卡咯
3: 네这里有卖电话卡라고하면 여기 유심 카드 파나요? 라는 뜻이군요. 외국인 관광객용 카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외국인용의电话卡라고 하면 되겠네요. 만약 실물 유심 말고 이심을 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0: 没错，最近非常流行的哈，好，很多地方呢也支持所谓的一心，你可以怎么说呢？那你就说我要办一心，不要实体卡哦。 哎，这样对方呢就能够说清楚。那么工作人员的话呢，就直接呢帮你啊开通，非常的方便，而且呢不用换卡。嗯，不要实体卡，까지
3: 알아두면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0: 没错, 没错.
3: 그럼 매장에서 당당하게 유심 카드를 문의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0: 来，跟我们练习一下吧。
3: 여기 유심 카드 파나요?
0: 여기 유심 카드 파나요?
3: 여기 유심 카드 파나요?
0: 여기 유심 카드 파나요? 请问这里有卖电话卡吗？请问这里有卖电话卡吗？请问这里有卖电话卡吗？哎，不错。好，第一个场景，我们马上进入第二个场景。
3: 네, 유심카드를 사려면 데이터 용량과 사용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얼마나 주나요? 혹은 일주일짜리 요금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0: 办卡的时候呢，工作人员通常呢也会问询，你说你需要使用多长时间呢？那你该怎么回答呢？好，我要一个七天的套餐。好，如果你想知道具体你可以获得多少流量。 那么可以问这个套餐有多少流量？好，流量这个词，也就是我们平时所说的移动数据流量。嗯，流量이
3: 바로 데이터, 데이터 혹은 흐름량이란 뜻이는군요.
0: 맞아요.
3: 네, 这个套餐有多少流量이라고 하면 이 요금제의 데이터는 얼마나 주나요? 라는 완벽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0: 是的.
3: 만약 데이터를 다 써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0: 好，如果流量用完了怎么办？好，这个时候啊，你可以问流量用完了怎么办？可以加流量吗？ 好，一般营业厅呢都可以呢帮你充值、加买流量包，或者是用其他的方法升级到呢更高的套餐等等。只要你清楚的表达你的需求，对方就可以给你解决。
3: 네, 그래서 可以加流量吗?도 여행 중에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하는 요금제와 기간을 딱 맞게 고르는 표현 우리 같이 복습해 볼까요?
0: 来, 大声读.
3: 데이터 얼마나 주나요?
0: 데이터 얼마나 주나요?
3: 데이터 얼마나 주나요?
0: 데이터 얼마나 주나요? 这个套餐有多少流量？这个套餐有多少流量？这个套餐有多少流量？这个套餐有多少流量？哎，好，是不是很简单，并没有想象当中的那么难啊？好，我们马上切换第三个场景。
3: 요금제를 다 골랐으면 이제 개통절 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혹은 여권을 제시할 때 필요한 표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没错，这个时候呢要出现了你的诸如护照等等的证件呢。对，你需要知道的，在中国呢办电话卡的原则上啊，实名制呢是硬性规定，一定要出示护照。工作人员会说，请出示您的护照，需要实名登记。 那这里的实名登记，意思就是用你的真实身份、真实姓名登记的意思，跟韩国的通信社，那么法规呢还是很像的。对，请出示您的护照，
3: 여권을 보여주세요라는 뜻이고요. 实名登记가 실명 등록을 말하는군요. 개통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0: 那你就可以直接问，大概需要。 多长时间才能开通？一般来说呢，现场办理的话呢，几分钟呢到十几分钟呢就能开通，是非常快的。那有的时候呢，手机没办法呢正常使用呢，我有一个小小的秘诀，就是重启一下手机之后呢，往往就可以正常使用了。这个真的是非常实用哈。好，那如果你买的是可以自行插卡的实体卡，那你可以问我现在就能用吗？ 确认一下卡是否呢立刻生效之后哈，您再离开。哦，그래서现在就能用吗?까지
3: 확인하면 정말 안심하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没错.
3: 그럼 여권 제시부터 개통 확인까지 마지막 필수 표현 같이 연습해봐요.
0: 来，第三句，让我们练习起来。
3: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0: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0: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大概需要多长时间才能开通？大概需要多长时间才能开通？大概需要多长时间才能开通？大概需要多长时间才能开通？
3: 네, 오늘 유심카드 판매 여부 확인부터 요금제, 데이터 문의, 그리고 여권 제시와 개통 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문장들만 알아두면 중국 땅에 발을 딛자 말자 걱정 없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没错，你看网络有了。 那旅行的这第一步呢，算是正式开始了。所以其实旅行的第一步呢，在现在这个社会哈，不是你到达机场的那一刻，而是你拥有了当地的电话卡那一刻开始。当然，最后再给大家分享一个小小的一个 tips， 呢，就是呢，如果你嫌柜台排队很麻烦，时间很久，那怎么办呀？您可以提前呢，在网上或者呢手机 APP 上呢去预约购买。 旅游卡啊，或者是呢流量卡，那到了机场之后呢，直接呢取卡，马上就可以用，能够省下不少排队的和办理的时间呢。
3: 사전 예약 꿀팁까지 정말 알찬 정보이네요. 오늘 배운 생생한 통신사 유심카드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중국 여행 때 도착하자마자 매끄럽게 인터넷을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0: 这里祝大家网络通畅，旅行愉快。
3: 여러분들의 편리하고 즐거운 중국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我们下期再见。拜拜。好的，韩中东对碰之后呢，进入歌曲的时间，来为您带来一首《我明明那么好》，那来自陈环。

0: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연지이고 부산 연합 집수리 동아리 주거 환경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노후된 벽지랑 장판을 교체해드리고 있고 전등도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70대는 기본적으로 되시고 80대 분들도 계세요. 홀로 사시고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서로 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너무 좋아하시겠다. 달라져 있는 우리 집의 모습 보시며.
1: 네,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저한테 문자로 학생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 좋아서 동아리 단톡에다가 보내고 그랬었어요.
0: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분의 집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드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눈 떠서 일어났을 때 보는 환경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더 감사하게 감사함을 또 표현해주시네요.
1: 네. 인사를 해주시면 집에 갈 때 친구들이랑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다.
0: 그 동아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번 임해요?
1: 봉사 동아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봉사정신으로 오는데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쉬워지게 되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0: 맞아요.
1: 노후된 벽지 위에 새로운 벽지를 붙이면 되게 깔끔해지잖아요. 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껴서 아 좀 도배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어요.
0: 여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0: 어떻게 알고 하게 됐어요?
1: 고등학생 때부터 봉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학교에 들어와서는 교육 봉사도 좋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 도배랑 장판을 교체해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 나도 진정한 체력을 갈아가면서 이런 봉사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0: 나의 땀으로 네.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육 봉사를 그때 했었고.
1: 네. 아니면 요양원 가서 치매 예방 색종이죠. 대학교 들어와서는 검정고시 야학에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0: 수식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답이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1: 저는 다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정한 사람만이 가지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은 다정하고 싶은 이라는 수식어가 더 맞을 것 같지만 다정한 이연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부모님이 선행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1: 나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챙겨드려 인상 깊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도 되게 많이 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눈에는 손주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을 나눠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요양원 그 색종이 접기 봉사를 또 하게 됐고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저한테 봉사가 의미 있어졌던 시기가 일상을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든 시기였는데 봉사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그래도 내가 사회에 필요하긴 하겠다. 어떤 곳에 있든 나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다른 친구들은 봉사가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친구들이거든요. 좋은 에너지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0: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다정한 이연지가 되고 싶은데 다정함이 가지는 힘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정한 친구들이 사람을 잘 모으고 그리고 사랑을 잘 나눠주고 근데 또 그렇게 나눠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더 다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모두 더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면 다 함께 서로서로 다정한 세상

0: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해 온 게 우리 모두 다정하게.
1: 좋아요.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은 뭐예요?
0: 맘.
1: 아, 맘.
0: 나의 엄마.
1: 왜 맘을 좋아해요?
0: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이걸 정했는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가장 다정한 사람이 엄마예요. 제 롤모델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사람. 그래서 엄마로 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맘 이렇게 정했습니다.
1: 근데 어머니가 이 인터뷰 보셔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0: 엄마의 그런 소녀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걸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고 요즘 되게 또 늙은 게 보인다고 슬퍼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늙지 않았고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엄마 모습 그대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여러분
0: 우리 모두 다정하게
1: 다정해집시다. 여러분 저도 다정해질게요.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어.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포 마이 부산.
5: 포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7: 부산? 포 마이 부산.
8: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9: 포 마이 부산.
1: You are listening to 4 My Busan.

0: It's time for a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y figures. Microdramas and web dramas are booming worldwide these days, and today's guest is right at the center of that trend. He's the CEO of production company Pulim and one of today's rising directors, An So-hae.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와 소개 우리 크런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director and CEO of Pulim. 안녕하세요. 플림의 안소입니다.
0: Nice and shor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Diving right in, now which title feels more natural to you is my first question. Director on the set or CEO at the office?
2: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는 감독님과 또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 중에 평소 어떤 호칭이 더 편하세요?
1: 전 사실 이제 가장 익숙하고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이라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 So-hae, director is most familiar to him. 네.
1: 네, 또 아무래도 요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and because he is shooting a drama these days, he's at the site a lot more often compared to being in the company. So he hears the director title a lot more. All right, well, the web drama market has grown incredibly fast. As someone constantly making new projects, when do you feel that growth most strongly?
2: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드라마 시장이 정말 무섭게 커졌잖아요. 현장에서 작품을 계속 만드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웹드라마 혹은 뉴미디어라는 것들이 제작 기간 자체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0: 네. So web dramas and new dramas, they have a really short timeline usually.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하고 런칭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올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And so making the whole drama, the whole process and launching it is pretty quick too, usually. And receiving quick feedback from the audience is when he feels that, wow, this field has really grown recently. Oh, 좋습니다.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known for very tight shooting schedules, like you said, right? What are you like on set? Calm and composed, or are you like energetic and fast paced?
2: 말씀하신 것처럼 숏드라마가 촬영 일정이 빡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한 2개월 정도라고 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안소혜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차분한 편이신지, 에너제틱한 스타일이신지.
1: 저는 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에너제틱한 편인 것 같고.
0: 네. So he's usually very energetic. He likes to move around a lot on the set.
1: 네, 보통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네. 현장에서 좀 바로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0: 아, 움직이면서 좀 지시도 하고 네. 이렇게. Oh, so rather than being behind the monitor, he would move around the set and give directions as he goes.
1: 이게 아무래도 촬영 현장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처지면은 또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고 네. 배우들이랑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okay. So because the whole timeline, like we said, is pretty short, you have to keep it fast-paced. And if you go slow, everybody will sort of feel lazy and like laid back a little bit. So he has to move and really pull that tension up, the energy up, so that everybody works together at a very fast-paced manner. All right. Well, now let's get into your story through a few keywords here on Brunch Club.
2: 이제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short form. Well, let's talk about the appeal of short dramas or micro dramas and some behind the scenes stories from your work.
2: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숏폼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숏드라마의 매력과 또 감독님의 대표작 비하인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0: Now, compared with traditional dramas or films, what makes 1 or 2 minute micro dramas so addictive that viewers are willingly paying for them to watch them?
2: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요즘 세계인들이 1, 2분짜리 숏드라마에 푹 빠져서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어떤 시청 환경에서 오는 서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So he believes it's the difference in the narratives. 네.
1: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시청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이탈할 확률이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장치를 되게 치밀하게 좀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0: 아, so they watch these short or micro dramas on the phone, right? The platform itself is different. And compared to watching it in the cinema, there's a higher chance of people leaving it. Stopping watching it. So they put in a lot of different mechanisms within the content.
1: 네, 아무래도 뭔가 서사들을 차근차근 설계를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좀 앞에 배치해두는 그쵸. 편입니다.
0: 네, so if it's too slow the narrative and if the storyline is you know slow to reveal itself, then people might feel it's boring and leave the content. So in order to grab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And viewers, they put in mechanisms, make it a lot more stimulating, whatnot, to keep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1: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쇼폼 드라마, 마이크로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떤 그런 도파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Okay, so you know how these days contents they make your dopamine sort of boost, right? So Sohae, director Sohae believes that dopamine boost is the key attraction or charm of micro drama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Your office romance, Be Quiet in the Office, was loved for creating romantic tension in such a familiar setting. What did you focus on most as director?
2: 감독님의 작품 중 오피스 로맨스물로 사랑받는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 있잖아요.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설레는 텐션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셨나요?
1: 사실 이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라는 IP는 워낙 성공했던 메가 IP이기도 하거든요.
0: 네, so this particular Be Quiet in the Office is a mega IP that was successful before.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청자들, 그 기존의 팬덤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0: So director An thought he had to not disappoint the fandom that already existed.
1: 그렇다 보니까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걸 좀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Well, he tried to not destroy the original piece too much and tried to think about how he can produce the videos to really grab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s and pull that essence out of this original drama. All right, and there's also Dive Into My Bad Rival also became a big hit with overseas fans for its fresh visuals and story. Did you expect it to become this popular?
2: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영부 또라이에게 찍혀버렸다가 있죠. 청량한 비주얼과 서사로 해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1: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고요.
0: so he didn't not expect it completely.
1: 네, 워낙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스태프들이 함께해서 네.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0: 오, 네. So from the planning stage, it was just so well made, and he was joined by great staff, great cast, and he thought, I think this will be pretty successful after we make it. All right. Well, do Koreans and overseas viewers react differently to different scenes? Or are their favorite moments mostly similar?
2: 또 궁금한 게 혹시 한국 시청자와 외국 시청자가 열광하는 장면이나 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1: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So he thinks there's not too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foreign viewers and Korean viewers. They're pretty much similar. And also because they deal with universal sort of emotions and situations in the drama. All right, makes sense. Well, the episodes get tons of real-time comments as well, right? Was there a particularly funny or memorable fan comment you still remember?
2: 또 회차마다 실시간 댓글이 엄청

0: 엄청 달리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웃긴 주접 댓글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수영부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보던 시청자분들께서 아 나도 저 수영부 가입하고 싶다 네. 어떤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그게 인상 깊고요.
0: So with this particular drama, dive into my bad rival because it's about that swimming team, right? Within the drama, some people leave comments saying, "Oh, I want to join that club, that team."
1: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저희 영상들, 저희 작품을 계속 재가공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0: 그러게요. 계속해서 올리고 바이럴하게. Alright, and he also wants to say thank you to all those who reproduce their films, their dramas into short videos and continue uploading them.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for the drama, the content to go viral. All right. Well, you've also worked on everything from modern stories like My 재벌 Teacher and to fantasy or period style stories like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tone feels more natural for you to direct? 이외에도 나의 재벌 선생님이나 내 남자친구는 600살 등 현대극 또 사극 서사까지 다루셨는데요. 연출하실 때 어떤 톤이 더 손에 착착 감기시나요?
1: 사실 이제 편한 거는 아무래도 현대극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는 하죠.
0: 네. So, well, he feels more comfortable with modern style stories like My 재벌 Teacher.
1: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의 그 내 남자친구는 600살이라는 사극을 찍으면서 네. 뭔가 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 고유의 이미지들을 담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아. But as he was shooting this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is a period-style historic drama, sort of, depicting or portraying all the Korean traditional aspects in the drama was more interesting than he thought.
1: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드라마 특징 자체가 이렇게 버티컬,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한국의 고궁이나 한복, 그런 전통 의상들이 그런 세로 이미지랑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And he also thought because micro dramas, they're for phones, right? And they have the vertical film framework. And he thought the different traditional palaces here in Korea and the traditional clothes, they fit well with that vertical film. Mm. 좋습니다. All right. Well, with micro dramas, every episode has to end in a way that makes people click next, right? What's your secret to creating a great cliffhanger? 숏 드라마는 다음 편을 안 누르고는 못 빼기게 끝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매 회차 엔딩을 끊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절단 신공 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를 세세하게 많이 네. 넣으신다고 했는데.
1: 일단은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의 개연성인 것 같습니다.
0: 아, so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make the audience, the viewers curious, you know,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But in order to make that, what's more important is the emotions. They have to make sense, you know.
1: 이게 그냥 막 인물이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감정의 개연성이 있어야 네.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공감이 되고 뭔가 따라갈 수 있어야지 궁금증도 유발될 것 같아요. So what director An was saying is you can't just make the characters do anything like random or odd. Viewers won't be curiou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if it's just random. But if they'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actions and the emotions that the characters are feeling, that's when they feel curious about the next episode. All right. Well, the actors also have to reach intense emotions very quickly because they're short dramas. Do you have your own directing technique for helping them get there? 포맷 특성상 배우들의 감정선이 빠르게 끌어올라야 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감독님만의 디렉팅 비결이 또 궁금하네요.
1: 사실 뭐 영업 비밀인데.
0: 아, 네. It's a secret, but...
1: 이 사실 뭐 쇼폼 드라마 현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시간이 빡빡한 편이기는 해요.
0: 네. So like he said earlier, these microdrama sets, you don't have a lot of time. You're always running out of time.
1: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디렉팅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네. 대신 리딩 때 좀 많이 피드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0: 아. So on set, he doesn't give that many directions, but during the reading time, when they read the script for the first time, that's when he gives a lot of feedback to the cast.
1: 네, 그리고 이제 리딩 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였던 것도 말을 해주고 네.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통 배우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세세하게. Alright, so after the reading, he shoots that reading session and he gives feedbacks to the characters, the casts, one by one, individually, thinking, you know what, I think this could be changed or modified in the set. Gives useful feedback and directions like that after the reading session. Alright, very detailed as a director. Well, speaking of cliffhangers, we'll make one ourselves here too. And listen to your song recommendation. 그럼 여기서 저희도 한번 절단 신공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감독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제 저는 이상은 선배님의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인데요.
0: Oh, so director An is going to recommend us 이상은 리체's 삶은 여행 or Life is a Journey. 이유는요?
1: 제가 이제 보통 촬영장으로 출근을 할 때 출근하는 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0: 네.
1: 그 시간 동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0: So he usually listens to this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usually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drive to the set. And when he listens to this song, he can calm himself down a little bit more.
1: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현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가면서 들으면 좀 컴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막간의 힐링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So he uses that time to calm himself down before he gets to the busy set site, and that's what he listens to. All right, so let's enjoy that all together as well. Once again, that was 삶은 여행, Life is a Journey by 이상은, 리체. And then we'll be back for Brunch Club again. Stay tuned.

0: 했어 등을 다 마주했을 때 가장 멘붕이 왔던 파트가 뭔가요?
1: 사실 딱 창업은 했는데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for Director An, the moment that confused him the most was when he did not have any work.
1: 아무래도 뭐 저희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일을 먼저 주진 않았고 계속 막 찾아 나갔었는데 네. 그게 가장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because they just started their company, they didn't have work. No one would give them work from the beginning, right? So they had to go search for it. And that was the most difficult sort of part in starting this company of his own. Well, microdramas have tight schedules and even tight budgets, you know. As a producer and CEO, how do you create cinematic quality with limited resources? 이 쇼트드라마는 제작 기간도 짧지만 예산도 알뜰하게 쪼개서야 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영화 같은 퀄리티를 뽑아내야 될 때 대표로서 발휘하는 스킬이 있을까요?
1: 저는 오히려 사람을 좀 더 챙기는 것 같아요.
0: So he takes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a little more.
1: 어쨌든 이 드라마 혹은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자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0: 그렇죠. So this field itself, you cannot separate it from capital, money, budgets, right?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미지들을 만들고 도와서 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으쌰으쌰 하면 적은 예산에도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0: Oh, okay. So he said, nevertheless, the people who make this is the humans, us, the people, right? So that is why he takes extra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Even with a small budget, he would take care of the people and make sure that they can create something better, high quality films altogether. All right, well, it sounds like you're a great leader. 좋은 리더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ll right, well, when was the moment then you first thought, wow, I'm re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진짜 프로덕션 대표로서 내 밥벌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0: He's not sure if he is actu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1: 네,
0: 이제
1: now. 저는 처음에 영화를 했을 때부터 항상 사람 때문에 영화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0: So ever since he started doing films, he said he's doing it for the people.
1: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때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 급여를 지급해줄 때가 네. 제일 좀 뿌듯한 것 같아요.
0: So he feels most fulfilled and happy when he's able to give the fees payment to all his staff members and give them the money that they deserve after working greatly together. All right. Well, what's one rule or piece of advice you repeat most often to your team? 현장과 사무실에서 대표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잔소리나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그냥 보통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하고 생각해라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Director An often says, "Don't think too much. Just go for it."
1: 현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해보고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So what he thinks is the biggest weapon that we have or they have is trying something out and failing and trying it again. All that trial and failure. 네.
1: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고 실패를 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you try things, fail things, make errors, mistakes, and you learn from that. And that's how you grow from that point on. So just going for it and doing it without much thought would be something, an advice that he gives most often to his staff members.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also becoming a major platform for new actors as well. What do you look for when casting someone? 이 숏드라마는 신인 배우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용문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캐스팅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1: 많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0: So many actually actors ask this question to director An as well.
1: 사실 이제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캐릭터랑 맞는 마스크가 저한테는 1순위기는 해요.
0: But the number one standard that he looks for would be does the face or the image of that actor match the character?
1: 그리고 그 마스크가 이미지가 맞아야 연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match the character, the image that you have, the features that you have. And some actors think, oh, maybe I couldn't get that cast because I was bad at acting. But you don't have to think that because for director An, looking similar to that character is the most important part.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what a platform or an advertiser wants can clash with your own creative vision. How do you usually negotiate that balance? 작품을 만들다 보면 플랫폼이나 또 광고주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랑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적 욕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통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하세요?
1: 아유, 뭐 무조건 이제 플랫폼들 네, 원하는 대로 찍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네. 네.
0: So in some cases, of course, he has to shoot in the way that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ant and require.
1: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부딪힐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0: 네, 네. But thankfully, he didn't have too many moments when they clashed.
1: 왜냐면 어쨌든 저희 회사 혹은 저한테 의뢰를 하는 분들은 저희 어떤 부분들, 제 기술적인 부분들, 연출적인 부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So in the beginning, initially,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ould have chosen them, the company, because they already trust them and they have selected them to create this film for them, right? So there aren't too many cases where their opinions would clash, is what Director An said. All right, well, before we open up the last keyword, let's take another listen to a song. It's another cliffhanger. 이쯤에서 또 다른 절단 신곡입니다. 곡 하나 더 듣고 갈게요. 보라색 계단, Purple Stairs featuring 별은 by Mean Shock. Enjoy and stay tuned.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irector and CEO An So-hui.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Yes, it's human. Now let's talk about your off-camera and what lies ahead for you.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안 소회의 일상과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people are now paying for short-form content instead of long-form. So as a creator, how do you view this change in media consumption? 요즘 롱폼보다 숏폼 결제를 하는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영상 창작자로서 이런 미디어 소비 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1: 당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this change is inevitable and it only makes sense.
1: 영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브라운관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미디어는 변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So the media atmosphere or environment has always changed. You know, there was the cinema, film, movies. It's been constantly evolving through time.
1: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변화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And with that change, consumptions of viewers have also changed. And as creators, it is their job to follow that changing trend and the needs of the consumers. All right. Well, do you ever speed up or skip long-form content yourself?
2: 혹시 감독님께서도 롱폼보다가 재생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스킵할 때가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뭐 충분히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없을 때 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드라마랑 영화 볼 때는 다른 걸 하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2: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1: 네.
0: So if he doesn't have much time, he would speed things up and skip through some content. But weirdly, when he's watching dramas and movies, he can't multitask. He has to focus on that content only to watch it. Fully. All right. Well, these days, AI can create video in just seconds, you know, and the quality keeps improving. I was surprised myself, too. But no matter how advanced technology becomes, what part of directing do you believe must remain human?
2: 요즘은 AI로도 몇 초 만에 영상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보고 놀랐던 적도 많은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사람이 직접 연출해야 한다고 믿는

0: 창작의 본질이 있다면요?
1: 저는 여기서의 본질은 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hn believes choice or choosing is the foundation here. 네. 네.
1: 이게 저 어디서 본 글인데 AI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병목은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0: So he read this somewhere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he biggest bottleneck or barrier is human. 어떤 의미죠? 네.
1: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AI가 만들어 놓는 속도랑 인간이 선택하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큰 병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0: 따라가질 못하는 거네요. So what this means is AI continues creating with its development. It's really speedy in creating new things. But humans, they have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right? But because that speed doesn't follow with the creation speed of AIs, humans are the biggest bottleneck.
1: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툴을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AI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이 창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0: So although AI creates everything, what tool you're going to use, what recommendations you're going to select, all those choices and decisions are made by humans, right? So director Ahn believes that is the one quality that must remain human. Choosing and making decisions. Well, after using your brain nonstop, you probably need time to switch off too, right? What do you do to clear your head and recharge?
2: 뇌를 풀가동하다 보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로 뭘 하면서 뇌를 비워내시나요, 감독님은? 뭐 소소한 힐링법 있으실까요?
1: 저 그냥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딱히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고 그게 가장 큰 취미이자 힐링법인 것 같아요.
0: Okay, so director Ahn said he spends time with his girlfriend, which is I guess the best thing to do. And he listens to music like he introduced for us earlier, listening to music in his car on the way to work, whatnot. He doesn't have any sort of special hobby. But that's what he does, meeting his girlfriend and listening to music. All right, well, with constant shoots and editing, burnout must happen sometimes too. What helps you get back on your feet when that happens?
2: 연달아 촬영과 편집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나 현타가 올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나요?
1: 저는 항상 리딩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0: So when he starts a reading of the script with everyone, he tells people and he tells himself too, be grateful that you can work.
1: 그래서 물론 힘들고 뭐 번아웃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면서 계속 몸을 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0: 네. So of course you can be burnt out, you can feel very exhausted and tired, but he continuously wakes himself up thinking, you know what, I'm still able to work. I have to be thankful for that. So he always has that gratitude in his mind. All right, well, for young people who dream of directing or starting their own content company just like you, what reality should they be prepared for before jumping in?
2: 나만의 콘텐츠 회사를 차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연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이건 꼭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해주고 싶은 현실 조언이 있다면요?
1: 막 돈을 쫓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You shouldn't be chasing after money at first.
1: 뭔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돈만 보고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0: Well, eventually you will succeed and money will follow. But if you only look at money and chase money from the beginning, then there are so many hurdles that you have to overcome.
1: 그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연출을 하고 싶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좀 뛰어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러게요.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고 좋아해야지만 시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So he said, you have to start it if you have that mindset, that passion that you really want to direct and produce a content of your own, is what he said. Well, looking for far ahead, is there one life project perhaps you hope people will remember as the defining work of yours as director?
2: 먼 훗날 감독 안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나만의 인생작이 있을까요?
1: 뭐 사실 저는 매번 가장 마지막 작품이 저의 인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0: 네. So he always believes the work that he's working on is his masterpiece or life project all the time.
1: 그냥 인생작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시작과 끝이 사람이네요, 역시.
0: All right. Well, he thought more than having a life project, he wants in the end to have a lot of good people around him as the director, which is, I think, really nice. It's from human. And human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독님.
0: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today?
2: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저도 이제 카메라 뒤에만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좋은 기회가 돼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2: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So director An said he's usually behind the camera, right? But today he was in front of the camera having to talk about himself and his work, and he enjoyed it a lot. We did too.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once again.
2: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We'll wrap up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문득 Out of the Blue with 송희진 by 도훈 of Day 6.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우리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3: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4: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 놓은 거라고. 이건 내.

0: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1: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0: No, no! Give it to me!
1: 야, 대니얼! 니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0: Oh, I didn't mean to. I just...
1: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2: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공격...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0: Oh, no. Teacher, are you okay? Oh,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1: 아, 진짜, 대니얼. 니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0: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2: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1: 그러면 안 돼요.
2: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3: I didn't mean to.
2: I didn't. mean to.
3: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3: I didn't mean to.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bangso.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3:00

0: One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1: 순간 뭐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2: You wanted to do it, right?
1: 맞아요. Oh, is he making me do it?
2: 기장.
1: 맞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이고요.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1: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Hi, hi, hi.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Hello. Thursday. Yeah. Now, I know none of you believe me. 아마 모든 분들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I'm pretty fashion forward.
2: I know.
1: I know도 좀 버벅거렸네요.
2: 아니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I think Minsu has purple somewhere. Oh. 안 보이는 곳에 퍼플은 있을 거예요.
1: 퍼플 있어요. 저 진짜 yeah. 오늘 원고 보기 전에 이미 퍼플
2: 속옷
1: 에 속옷도 아니에요.
2: That's right.
1: 네, 저 얼마 전에 저 발가락을 의자에 네 뭐지 찍혀가지고 네 지금 발톱에 지금 멍들었거든요. 네.
2: 아 멍드는 것도 패션이에요?
1: Purple, 보라색이잖아요.
2: 어 그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고 이제 멍들면 패션.
1: 그렇죠. 뭐 wow.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긴 여러분 뭐 패션이라고 뭐 그런 멍들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아시겠죠? 네. But you know. We're always keeping an eye on fashion, right? And we've been checking out the FW trends, fall winter 라고 하죠, right? So we're going to fill you in on what's going to be trending for fall winter 2026. And up first, we've got a color making a comeback and it's purple.
2: That's 네. right.
1: 보라색이 대세입니다.
2: Yeah, I think one of the things for, I think a good time for new clothes is actually the fall season because a lot of people go start the new school year then too, right?
1: Yeah.
2: Yeah. And
1: 맞아요.
2: Also, like, you know, like if it's summer, it's like so hot, you can't layer things.
1: 맞아요.
2: But like fall is getting a little colder, you can put jackets
1: 맞습니다.
2: And a lot of accessories,
1: But
2: right?
1: here's the thing. So, you know, my daughter went back to school not too long ago and we still wanted to get her some, you know, new clothes for like, you know, after vacation, back to school. 근데 백화점에 있는데 다가보니까 it's all fall winter clothes. It's all like long sleeves and everything.
2: Oh.
1: 근데 지금 아직 덥잖아요.
2: I know what you have to do.
1: What do we have to do?
2: You have to go to the outlet.
1: 아, 맞다.
2: Right? 왜지? 시즌이 딱 지났으니까.
1: 거기다
2: That's
1: 거기
2: right.
1: 보이잖아요.
2: 이제 이거 살 사람이 없으니까 they go to the outlet.
1: 하루에 주말에 우리 아울렛 간다.
2: That's right.
1: 알겠지?
2: You need clothes today, you go to the outlet. You want clothes next month, then you go to the 백화점.
1: 아, 역시. 형, 이미 깨어있는 자입니다. 형.
2: That's right. So you know what they said about the color purple, right?
1: Yeah.
2: It can be a great color because it pops. And it's not exactly the easiest color to wear from, you know, head to toe.
1: Oh, yeah.
2: But still, fashion, would the world has chosen this bold color over this calm, neutral colors. And one of the key colors, it's going to be one of the key colors for fall and winter.
1: 근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All-Star English는 이미 이 보라색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2: You know why? Even look at the mic.
1: 맞아요.
2: Filter.
1: 여러분 이미 우리 뭐 BFM, 뭐 All-Star English 이런 거 다 사인도 다 보여줘. 다 보라색이고요.
2: That's right. Look at this. All-Star English in purple.
1: 역시 우리 BFM 뭐지 그 Fashion 뭐 Director 있습니까? 이런 분이 다 이런 거 일부러 뭐지? 그 세팅 해놓은 것 같은데 역시 BFM.
2: All Star English in purple.
1: We're also fashion forward. Now, another very fashion trend that's going to make a comeback this fall winter are checks. Checks. 이 체크 아니고요. So, you know those cute patterns with those little squares that we see on shirts?
2: Yeah, yeah.
1: Right? It's a classic. 네. So, classic checks. 이름이 tartan이라고도 하고요.
2: Tartan
1: or a colorful Scottish check pattern도 있습니다. These checks are back in style. 체크도 유행이 돌아왔군요.
2: Wow, it makes sense. When times feel uncertain, people tend to go for these classic styles that really never go out of fashion.
1: Yeah.
2: But that's not all. Another big trend for fall winter 2026 is maximalist textures.
1: Ooh. Oh.
2: Maximalist면 전데요.
1: Maximalist texture는 뭔데요, 근데?
2: A little bit of fluffy, fur, lace, pleats, and textures that make you want to reach out and touch them.
1: 그래요?
2: 이 느낌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것만 아니고
1: 맞아요.
2: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색 이제 그 뭐지 손길 가는 그런 느낌.
1: 네네네. 예. 아, 딱 보면 예. 와 부드럽겠다라고 이렇게 딱 만지고 싶은 그런 뭐 뭐지 그 material.
2: That's right.
1: Right.
2: So Mintz, what trend would you like to try?
1: I think I'm gonna try for purple. 이미 제가 여기 몇 번 뭐지 그 자켓이나 이런 거 보라색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I think I've
2: not
1: gotten,
2: bad.
1: Yeah, I think I've gotten not, you know pretty good like responses
2: right.
1: from our listeners.
2: 우리 부스터분들 한번
1: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아, 나 또 이거 보라색 예. 자켓 입고 와야겠네.
2: 거짓말 좀 하시고요. 좋아요.
1: 거짓말 하지 마세요.
2: 네, 거짓말
1: 솔직히 말해주세요.
2: 아니요.
1: Be honest, okay?
2: 아니 그 댓글 다 읽으니까요. 거짓말 많이 해주세요.
1: 진짜 다 읽고 캡처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읽어야죠. 잘 때까지 네. 여러분 아시죠?
2: 네. 잠 못 자요.
1: 형은요. Are there any, I don't know, purple or maybe, you know, try out checks or maybe these Maximus textures that you want to try out?
2: Anything come to mind? I think maybe we'll do a little bit of fur.
1: Oh, oh, 형 fur 입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2: Yeah.
1: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fur는 다 뭐 진짜 fur는 아니잖아요.
2: That's right.
1: Right? Because of course, you know, keeping, you know, animals.
2: We don't want to hurt any animals.
1: Yeah, safe. But yeah, oh. 김주환이 입는 fur 너무 기대됩니다.
2: That's right.
1: 그리고 딱 선글라스랑 그 그때 그 8ball 그 케인 있잖아요.
2: That's right.
1: 진짜 멋지겠다.
2: 그냥 약간 이제 this and then nothing inside.
1: 꼭 와주세요. 저는 보라색 입고 올 테니까 I'm gonna I'll wear purple and then you wear that.
2: That's right. And a top hat.
1: 네.
2: 1990년도 R&B 스타일로.
1: 맞아요. 오 yeah. 좋아요. 저도 90년대
2: 지팡,
1: 스타일. 우리 90년대 이 뭐지 그 테마로 우리 방송하면 어때요, 부장님? 네. 둘 다 우리 그 시대니까 우리 부스타분들도 그 시대잖아요, 맞죠?
2: Not really.
1: 왜 대답 안 합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다. 자, real quick. 그럼 영어로요. 유행이 돌아오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be back in style. 뭐가 back in style라고 하면 다시 이제 스타일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뭐 가죽 재킷이 다시 유행이야. Oh. Leather jackets are back in style.
2: Oh, it's coming back.
1: It's coming back, right?
2: Yeah.
1: Fur is back in style.
2: That's right. It's back.
1: 맞아요. Yeah. 그리고 make a comebac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가수들도 comeback 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Right?
2: 레트로 스타일이 옛날 거를 이제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몰랐던 거를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서 입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But it's just a little bit different. But it came back.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말했던 체크 다시 유행되니까 체크는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Checks are making a comeback. 그리고 요즘 완전 뜨고 있어. 요즘 한창 인기야. It's having a moment.
2: Oh yeah.
1: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purple가 fall winter at it colo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퍼플이 완전 뜨고 있어. Purple is having a moment right now.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I mean, when you think of purple, I only think of two things or two people. Barney. And Prince.
2: I love you. You love me.
1: 맞아요.
2: We're a happy family.
1: 근데 Prince도 생각 안 나요? I always think of Prince when
2: I think purple.
1: Of course.
2: Because it's purple rain.
1: Purple rain and, you know, his clothes that with the...
2: With the blouse?
1: Yeah.
2: Remember the shirts and the blouses?
1: Shirts, blouses, game, blouses. 이건 inside joke입니다, 여러분. All right,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2: You want some pancakes?
1: Stop, 나 이거 하면 안 돼.
2: How about some pancakes?
1: 나 며칠 전에 북이가 왔거든요. 북이가 game. 때 야만이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빵 터져서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요.
2: 그거 해야죠. Game. Blouses.
1: 형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무슨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형?
2: All right, we got Honey's vibe check. We take you back in time through a musical time machine. We bring back the stories, the music, and the songs that I used to listen to and vibe with, and practice and talk about the lyrics and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we're at it.
1: That's right. Right after that, Globetrotting with Ange. Ange will be joining us to fill us in on her view and perspectives of difference in culture, right, between her home country of South Africa as well as here in Korea and a little bit of, you know, our experiences in the U.S. 여러분, 기대하세요.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0: Welcome to Vibe Check. This is where we pick up great music that I've picked myself.
1: Yeah.
0: Plus the stories behind it, and we have a fun w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the lyrics.
1: Through the lyrics.
2: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 이 노래 아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1: They were singing about that, right? They were, you know, trying to get that message across to the listeners.
2: 진짜 이 코너를 통해 not only do we get to, you know, take a deep dive into the lyrics and hear Hanyoung's kind of version, I mean, his side of the story when it comes to those songs, like his experience with it, but also at the end, 여러분 아시죠? Mini concert put on by none other than Kim Jo-han.
0: And the funny thing is some of these songs, 어떤 노래들은 I've never sang before.
2: 진짜요?
0: Yeah, like today's song I actually never sang before, but I liked it so much that later in life, because this song wasn't actually out like in the 90s. This is more of like a 2005-ish, I think, song. Probably something around there.
2: 어떤 곡이지?
0: It's Doing Just Fine.
1: Right? 설마 Boys to Men and Boys Doing Just Men. Fine?
0: That's around, I would say, maybe 2000...
1: 맞아요.
0: Right?
1: 맞아요. 왜냐면 it's on their Evolution
0: album.
1: And that came out late 90s. So that's late why it 90s. Got popular into the 2000s.
0: So this was never a song that... I've never heard them sing it live.
1: Mm.
0: And it's just a great song. It's actually the first song on the album. And... 네. You know, we all know the I'll Make Love to You, all these hit songs, but 네. This song was, I think, one of their greatest songs, and it's just, it hits so hard.
1: 네.
0: And it's so sad.
2: Doing Just Fine, 진짜 딱 들으면, 와, 이거 슬픈 노래다, 바로 느낌 오거든요.
0: Mm-hmm.
2: 네. But even the title, Doing Just Fine,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볼 건데, 딱 이 타이틀 듣고, 와, 뭐가... 좀 눈물 날 수도 있겠다 이 노래 듣고
0: 난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난
2: 아, 괜찮아
0: 약간 난 완전히 괜찮아
1: 약간 완전히 좀, 괜찮아
0: I'm doing just fine 약간 이제 그거지 이제 헤어졌는데
2: 네 맞아요
0: 지금 완전히 좋아
2: 맞아 예를 들어 헤어졌어요
0: 어?
2: 친구 가서 내가 헤어졌는데 민주야 괜찮아 여자친구를 헤어졌다며 I'm doing fine. I'm doing just fine. 괜찮아요?
0: 이거랑 조금 다른
2: 아,
0: 게
2: 그래요?
0: Yeah. No. It is that. 그 it is that.
1: 네.
0: But 이제 갔으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고 이만큼 투자했고 했는데 I'm okay now. 이제는 나는 괜찮아.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났으니까 I'm okay.
2: 맞아요. 저 이 노래 one of my favorites by Boyz II Men. 이미 Boyz II Men 여러분 아시죠? 저 진짜 좋아하는 곡. 한영도 진짜 Boyz II Men 좋아하는데.
0: Yeah.
2: This is definitely up there. One of my favorite Boyz II Men songs.
0: So I don't know. 뭐 이 노래 사실 얼만큼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노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불러보고 싶은 생각.
2: 아, 너무 좋아요.
0: So 이런 날도 있어요.
2: 너무 기대되는데. But first we do have to dive into the lyrics of the song. So let's get to it. Boyz II Men doing just fine.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
0: All right, here we go. Boyz II Men's doing just fine. Doing just fine.
2: 네.
0: There was a time when I thought life was over and out. 한때 내 삶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
2: 네, over and out. 이거는 이 표현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I've heard it used 서로 뭐라 그러지? Walkie-talkie로 말하면서요.
0: 그렇죠.
2: 네, 다 말하고 나서 over and out.
0: 그렇죠.
2: 이런 말 하면 내가 할 말은 다 끝났다.
0: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헬기를 탔을 때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Over and out.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2: 맞습니다.
0: 이게 다음에 할 때까지.
2: 맞아요. Over and out.
0: That's
2: 뭐가
0: right.
2: 끝났다. 끝이 났다.
0: When you went away from me, my dying heart made it hard to breathe.
2: 그치죠.
0: 내가 날 떠나버릴 때 죽어가는 내 마음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2: 진짜 the way they describe it, my dying heart made it hard to breathe. 난 진짜

0: 이 당연히 심장은 아니겠죠. 네, they're, I don't think they get too, you know, like science-y, right? They're not talking about their actual heart. 근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1: Yeah. 근데 have you ever felt that?
0: Once. 아니, 말 들어보세요. 왜 거짓말을 바로 생각해요?
1: 근데 예를 들면 네. 그 이성 이 뭐지 예를 들면 뭐 민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여자 때문에 말고 예를 들어 아. 내가 원했던 일 뭐 원했던 뭐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어 그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죽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0: 저는 보이스 팀에서 노래에서 나오는 그 가사에서 그 의미하는 그런 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뭐 뭐지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카페 가는 딱 음료 딱 하나만 마셨어요.
1: 네.
0: 진짜 좋아하는 차이티였거든요.
1: 없어졌어요.
0: 없어졌어요. 저만 사는 사람 저밖에 없었대요.
1: 예, 보이스트맨은 여자 때문에 죽어가는 내 마음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는데.
0: 나 그래서 그 카페 지나갈 때마다 아 이제 차이티 안 팔잖아로 하면서.
1: 차이티 때문에 내 죽어가는 마음이 때문에 숨조차가 쉬기 힘들었어요.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네 가사 또 어떻게 됩니까?
1: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너무 잘 아.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0: 네.
1: 한번 제대로 느꼈던 사람들은 이제 저정이 됐기 때문에 가수의 이 그 한 구석에 있거든요.
0: 네.
1: 그걸 계속 생각이 나요.
0: 야, 그래서 저는 가수를 못 해요. 나 이런 걸 이게 못 참거든요. 이런 거.
1: Yeah. Would sit in my room because I didn't want to go out and see you walking by. 방 안에만 멍하니 앉아 있곤 했지.
0: Yeah.
1: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너와 부딪히는 걸 하길 싫었거든요.
0: 네. 자, 여기에서 가사에서 뭐지? 제목도 그렇고 doing just fine 아니고 doing just fine이잖아요. doing D-O-I-N 그다음에 그 위에 그 apostrophe가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어디 walking이 아니고 walking이라고 했습니다. 끝에 g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walking doing right 이렇게 말하는 거는 I don't think grammatically it's not correct, but 아마 노래 가사 이 박자하고 그 흐름을 맞게 하려고 doing보다 뭐 doing 이런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1: 네 gonna.
0: gonna 뭐 이렇게 right. going right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뭐 이상하게 말한다 뭐 slang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but I think it's just to keep the rhythm and the pace of the lyrics you know in order.
1: Yeah.
0: Mm-hmm.
1: 그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뭐 방 안에는 계속 있었고
0: 네.
1: 왜 지나가는 것 자체를 보기가 싫었어요.
0: 네.
1: Because one look and I'd break down and cry. 눈이라도 한 번 마주치면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 같으니까.
0: 사람이 breakdown 하면요. 그 느낌 알죠? 진짜 뭐가 너무 슬픈 순간 이게 슬픈 장면을 봐서 이게 그냥 다리에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 드라마 보실 때
0: 네.
1: 가끔 뭐 일이 생길 때 이
0: 네.
1: 뒷골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이제 쓰러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약간 그런 거죠.
0: 네. 근데 breakdown and cry 왜냐면 너무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다리에 이렇게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드라마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릎 그냥 뭐지 그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꾸려 이렇게 뭐지 앉아서 그냥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런 장면을 breaking down and crying이라고 하죠.
1: 오케이 스토리가 이제 여기 스토리 알겠죠?
0: 너무 슬퍼졌어.
1: 너무 슬펐어요.
0: 네.
1: 내가 그 동안 뭐 얼굴만 비춰줘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0: 어떡해.
1: 그러시면 여기 조금 반전이 있어요.
0: 어?
1: Now you say that you made a big mistake.
0: 하, 참나.
1: Never meant to take your love away.
0: 참나.
1: 이제 와서 넌 정말 큰 실수였다고 말하네. 내 사랑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다면서.
0: 나는 이렇게 슬퍼하고 진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1: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대.
0: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1: 내 사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0: 나는 안 돼. 이미 이렇게 슬픔을 겪게 해서 안 돼 나는.
1: 그래서 또 But you can save your tired apology.
0: 맞아 맞아.
1: 남자 입장이 됐어요.
0: 네.
1: But you can save your tired apologies because it may seem hard to believe. 하지만 그 뻔한 사과 거두어도 믿기 힘들겠지만 말이야.
0: You could save your tired apologies. 자, save it라고 하면요. 아, 그만해, 그만해.
1: 됐거든.
0: Right? 됐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1: That's right.
0: Save it. So save what? Your tired apologies. Tired,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그 tired이기도 하는데요. 뻔한 사과. 이미 몇 번 들었던 그 말. Tired apologies.
1: 그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0: 네.
1: Because it may seem hard to believe. 믿기 힘들겠지만 네. I'm doing fine. Getting along very well.
0: 나 괜찮아. 땡땡땡.
1: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가는 중이야.
0: 맞습니다.
1: Without you in my life, I don't need you in my life.
0: 진짜, mic drop입니다. Mic drop.
1: 내 삶에 더 이상 너 따윈 필요 없어.
0: Doing just fine.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Getting along very well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냥 getting along은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다라고 말할 때 very well,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Right?
1: I'm doing just fine. Time made me stronger. You're no longer on my mind.
0: Yeah.
1: 난 아주 잘 지내. 시간이 날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 이제 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아.
0: 멋지다.
1: 그리고 여기 This part's okay. 사실 뒤에 부분 소리가 네. 이어지는데 When you said goodbye.
0: 아 맞아 맞아.
1: I feel so alone. 떠나갔을 때 내가 뭐 그 부분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0: 아 일단 여러분 그 나중에 뭐지 그 원곡도 듣긴 들을 건데 아 그 부분도 있긴 있죠. 그 One Name Words가 부르는 거.
1: Oh yeah.
0: 근데 You're no longer on my mind. No longer 이제 더 이상. On my mind. 이제 나는 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So because time made me stronger.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Time heals all things. 시간은 모두를 치료해준다라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1: 네. Oh, yeah.
0: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었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이제 지나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1: 네.
0: 네. 근데 for this guy or for Boyz II Men seeing this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 들었을 때 아무리 가사로는 이렇게 말해도 they feel still feel that sadness, that loneliness in their heart. No?
1: 그 뭐 사실 뭐 사랑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0: 네.
1: 점점점 갈수록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그 the duration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매일 아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번씩
0: 네.
1: 그 우저 5년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나네. 그때 참 아팠네.
0: 네.
1: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참 아팠네. Oh, it was really hard for me that time. Right? It was really difficult for me that time.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게
1: yeah.
0: I think that's a very healthy you know situation to be in.
1: 그리고 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0: 네.
1: 그런 것들이죠.
0: 맞아요. Yeah. But only 그 노래 들을 때만
1: That's right.
0: 노래 끝나면 and then it's just gone from your mind, right? That's how you know you're in a healthy place.
1: And the good thing is sometimes you can be bitter about it.
0: Yeah.
1: But actually rather than being bitter because you take that bitterness, it doesn't help you.
0: Yeah.
1: You have to let it go.
0: Definitely.
1: You have to let it go.
0: Oh, so wise, 우리 김조한. So, Doing Just Fine by Boyz II Men. 우리 가사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Now is the time. 빨리 볼륨 올리세요, 여러분. 볼륨 맥스로 빨리 올리고요. 네, 헤드폰, if you have, right? If you want to listen to a bit more clearly, put on your headphones and listen to the stylings. By Kim Johan, his version of Boyz II Men's Doing Just Fine. Hyung, you ready?
1: Yo, if you want to jump in, you can too.
0: Oh, 부장님, 저희 마이크도 올려줍니까? 엄청 싫어하는데 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2: 냐옹.
0: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자, 우리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4: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5: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놓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4: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5: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4: No, no! Give it to me!
5: 야, 대니얼! 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4: Oh, I didn't mean to! I just...
5: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3: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공격...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4: Oh, no. Teacher, are you okay? Oh,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5: 아, 진짜, 대니얼. 네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4: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3: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그러면 안 돼요.
6: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7: I didn't mean to.
6: I didn't. mean to.
7: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7: I didn't mean to.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올스타.
0: 아, 이 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안녕하세요, 민수 씨.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요?
1: It's got to be the wig, right?
0: It's the wig. 이 참 가발이라는 게 묘하게요. It really kind of like gives you a persona.
1: 맞아요. Yeah. 근데 All Star Theater Press 막 타이틀 치는 거 괜찮았는데 네. What was the little thing at the end?
0: I can't even
1: 맞아요.
0: control myself.
1: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0: 저도 모르게 막 지금 막 이상하게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굴러가고 막 이렇게 막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단 for our radio listeners, we have H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0: 네.
1: Right from the get-go, I think she's just ready to get into the scene. Obviously, she has the
0: 오늘 이제 멜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wig is wigging.
1: 맞습니다.
0: 가발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1: 그런데 a lot of our listeners already chiming in.
0: Yeah.
1: They have dubbed you 청순 미녀.
0: 아,
1: 네.
0: Thank you so much.
1: 미녀라고 합니다.
0: 근데 이제 묘한 게 아무리 청순하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남자가 청순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But I like it. I like it. 우리 또 저기 너구리님께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a very pragmatic. 또 이렇게 현실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1: 근데 이미 우리 너튜브에 있는 부스터분들은 그 썸네일을 보고 반응하네요. 우리 너구리님이 민수님 포스터에서 묘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빌리오소님은요
0: 네.
1: 썸네일 민수씨 수트핏 찌기네 라고도 이렇게 죄송해요 이것도 칭찬이네요 저는 썸네일
0: so
1: 민수씨 수트핏 장네에 라고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거 노안 때문에 눈이 잘 안 돼서요 네 찍이네
0: yes.
1: 라고 하네요
0: We have the poster 감사합니다. up on our live stream It's for today's series
1: 맞습니다.
0: which is Queen of Tears.
1: Queen of Tears.
0: 눈물의 여왕입니다.
1: 맞습니다. 이거
0: Have you seen this series?
1: I have not.
0: Aha. Uh-huh, okay.
1: I mean, I haven't like really sat down and watched it.
0: Mm-mm.
1: My wife has.
0: Yes.
1: Hence, you know, I know like the characters, I know the basic plot of it,
0: yeah,
1: right?
0: Yeah. 네. But in a way, 안 보셔서 오히려 그냥 이 just by the lines, 이 대사 그대로 그냥 한번 연기하는 것도 기대돼요.
1: 맞아요.
0: Yeah.
1: 근데 계속 칭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킴이, oh, such a pure lady.
0: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1: 네.
0: much. 근데요, pure한 lady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덥네요. very hot, very hot.
1: You
0: yeah.
1: know how, now you know how I feel. 네.
0: When you're wearing the wigs,
1: 맞아요.
0: yeah.
1: 네, 여러분 진짜 가발만 쓰고 여러분 히히호호 웃으면서 듣고 보잖아요. I'm sweating underneath it. 진짜 이게 스튜디오 아무리 시원해도 Mm-mm. 연기하면서 가발 쓰잖아요.
0: 맞아요.
1: It's like 그냥 젖었어요.
0: When it's long too, it's like having like a puppy on your head. 그죠? 뭔가 네, 푸들 한 마리 머리 위에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여러분, don't wear poodles on your head.
0: Yeah.
1: 네, but tell us about today's
0: yes,
1: series.
0: Yes, it was out 2 years ago. Mm. It's a romantic comedy, rom-com, roco, but also a very dramatic love story. It's written by the same writer as Crash Landing on You.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1: 조금 느낌 나더라고요.
0: Right?
1: It has that similar vibe.
0: The interactions
1: yeah.
0: and the ensemble.
1: Mm-hmm.
0: 네, 줄거리는 이제 이 홍혜인이라는 캐릭터가 she's an heiress. 재벌가 상속녀로 나와요. 그래서 그 홍혜인과 또 시골 출신의 변호사 백현우 they're a married couple.
1: Mm-hmm.
0: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there's a crisis. 위기를 맞으면서 벌어진 얘기인데요.
1: 네.
0: So there's talks of divorce but then there's a twist. 김수현과 김지원 배우의 또 케미가 아주 뛰어났던 드라마고요.
1: 맞습니다.
0: So it has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ere's romance, comedy, there's family conflict, there's also power struggles.
1: Yeah.
0: 그 재벌가의 권력 다툼까지 나와서 정말 볼만한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Yeah.
1: 오늘 저 출근하면서 와이프가 한 말 했는데요.
0: 네네. 혹시 아세요? 오늘 이
1: 일단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안 본다고 했습니다. 네.
0: 저는 근데 한번
1: 왜냐면 이 시리즈 너무 팬이라서
0: 네. 그 민수의 와이프 한번 I would love to invite her and get like cuz she's kind of the unofficial like TV and film critic in my opinion.
1: Yeah.
0: She's watched so much.
1: She watches a lot.
0: I think she has a great like critique of projects.
1: 네.
0: So 우리 연기를 한번 정말로 이렇게 직접 여기 앉혀 놓고
1: 네.
0: 한번 평가받고 싶어요.
1: 저는 무서운데.
0: 저도 무서워요.
1: 근데 이미 무서워요. 뭐 집에 가서 말 듣는 거 그냥 이미 그냥 방송에서 듣는다 생각하고.
0: 근데 저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 안 하시던가요?
1: 아니, 일단 근데 혜연 씨는 항상 연기 진짜 너무 만족하다라고 들었는데.
0: But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멘트는 저희 쪽 저쪽으로 많이 오죠. 네.
0: 알겠습니다.
1: 와, 근데 우리 청취자들 계속 뭐 오지 그 두둥님이 홍혜인보다 홍혜연.
0: Yes.
1: 이렇게 왔네요.
0: Hello everyone. I'm 홍혜연.
1: 좋아요. So, scenes from Queen of Tears, 눈물의 여왕. So, as you can already tell,
0: look at her background.
1: 혜연 씨 will be portraying the character 홍혜인.
0: Although in the first scene, I'm playing the friend.
1: Oh, 맞아요, 맞아요. Okay, and yeah. me throughout the scenes, our medley of scenes, I will be portraying none other than Kim Soo-hyun's character.
0: Mm-hmm.
1: 여러분, 일단 댓글 예쁘게 달아주세요.
0: 예쁘게 오늘 예쁘게 아시겠죠? 봐주세요. 네, 우리 we're being vulnerable. 우리 이렇게 좀 위험한 수위로 하고 있습니다.
1: 자, let's do it. Cue.
0: 현우's marriage to Hae-in is falling apart. 현우와 혜인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현우는 남몰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One night, he sits outside a convenience store drinking beer with his friend. Okay, so everyone's basically saying, don't get divorced. Just work it out. They want me to talk some sense into you. Wait, bro, are you crying?
1: 아니.
0: 야, 뭐냐? 벌써 취했어?
1: Kinda, sorta?
0: 아니, 야, 너 왜 그래? 설레게. Don't try to be cute.
1: 설레? Apparently, I get cute when I'm drunk. 아, 그게 내 필살기래. 어머머. It's my secret weapon.
0: Says who?
1: 홍혜인이 그러더라. She said I was... cute.
0: 어머머머머. 그래서 그걸 좀 자랑하는 거야? Are you bragging right now?
1: Why did I have to be so cute? 왜 막 귀엽고 막 필살기 쓰고? Why did I make Hae-in fall for me? 홍혜인 설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팔자를 내가 꼬았지. 뭐 아기였으면 이런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0: Oh my goodness, what is wrong with you? Dude, you're wasted. Come on, get up, let's go. My wife keeps calling me. We're out of diapers.
1: 싫어, 안 가, 안 가. No, I'm not going.
0: 왜? Why not?
1: Because I'm drunk. 나 취하면 나 진짜 귀여웠어. 나 안 된다고, 나. 용돌이 배, 뭐 배나무지 막내 아들 귀여운 건 그냥 내추럴 본인데 나 어떡해라고. I was born this way. I was born this way. What am I supposed to do?
0: Yeah, I can't stand this anymore. Let's go home. 가자.
1: 친구야, 나 그럼 나 집에 데려다 줘. 무서워.

0: MC. 네. 어. 죄송해요. 일단 마이크 내렸네요.
1: 네네.
0: 어, 네, 이게 너무 감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1: Yeah, yeah. Does this make you want to see this series? 이렇게 연기해보니까 이 드라마 보고 싶어지나요?
0: A little bit. Because I don't know, we have a little bit like, you know, like comedy with the first, you know, scene. And then, of course, we have that drama in the next. And then we have that romance, right? 그래서 딱 한국인들이 진짜 이게 좋아하는 이, you know, this
1: joap,
0: right?
1: Yeah.
0: 네, this composition of just scenes and vibes.
1: Yeah.
0: 네.
1: 달지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네. 라디오로만 들으니까 진짜 good. So the meaning could be that it's when you look at us visually, 네. something doesn't quite match.
0: 아마 우리 일단 너튜브 있는 부사분들도 이렇게 살짝 눈 감고 들었으면
1: 맞아요.
0: 일단 그것도 괜찮아요.
1: Yeah.
0: Because we want to let our listeners know, 부장님 우리 맞잖아요. 우리는
1: We are radio.
0: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1: 맞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0: 네, 부산 영어 방송 거기 중간에 가로 라디오 방송입니다.
1: 맞아요. 네.
0: 아시겠죠?
1: 또 수분이님께서 또 민수의 연기력 오늘 또 칭찬해 줍니다.
0: 아,
1: 오늘따라
0: 읽어주세요.
1: 민수 연기 잘하는 게 좀 킹받습니다. But you were great today.
0: 감사합니다.
1: Yeah.
0: 네. This crying and this 애교 plus this crying.
1: Yeah.
0: And 그 마지막 끝에 그냥 그 오열하는 거 조금 살짝 자신 있어요.
1: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these crying 우는 장면 연기는요.
0: 네.
1: 이 commitment 그냥 좀 쭉 밀고 나가야 돼요.
0: 네.
1: 눈물 안 나오더라도
0: 네.
1: 호흡으로.
0: 네.
1: You can actually do a lot with breath.
0: Yeah.
1: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연기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는요.
0: 네.
1: 우는 호흡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진짜.
0: 진짜요? Because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1: 아 근데 오늘 약간 하다가 끝에는 네. 조금
0: 네.
1: 약간 조금 촉촉해졌어요.
0: 살짝 근데 느꼈어요. I wasn't looking at you because
1: 노안이라서 이렇게 glazed over 된 게 아니고요.
0: 네. 절대 아닙니다.
1: Yeah.
0: But hopefully you enjoyed those scenes. Now we do have to get to get to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Let's do it.
0: 네.
1: 네. Are you bragging right now? 너 지금 자랑하는 거야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Brag. B-R-A-G. Brag 무슨 뜻이죠?
0: Brag means to show off.
1: Yeah.
0: Right?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제일 잘 나가.
1: 자랑하는 건데요.
0: 네.
1: So it means to talk proudly about something either you did or achieved. Maybe 약간 조금 a little too proudly.
0: Yeah.
1: 그죠?
0: Right? So, you don't come off as, you know, like such a good person if you're bragging.
1: Yeah. Do you sometimes brag? Can you get braggy?
0: I mean, sometimes and I do it.
1: 말고,
0: 네, 너무 당당한 게 I do it on the show.
1: Uh-huh.
0: Like live.
1: Yeah, every single day.
0: But they're listening.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지 않거든요.
1: Uh-huh.
0: 진짜 저는 이렇지 않아요. I don't know why. This mic does it to me.
1: 올스타가 정말 중요한 숨통이네요.
0: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1: 맞아요. So brag, for example, he's always bragging about his new car. 걔는 맨날 자기 새 차, 자동차 자랑해. 그런 사람들 있죠?
0: 그렇죠.
1: Also, you brought this expression up a little earlier. 비슷한 표현으로 show off.
0: Yeah. Show off.
1: 그냥 요거를 그냥 명사형으로 같이 해서 you're such a show off.
0: Mm-hmm.
1: 잘난 척쟁이 이렇게
0: 네.
1: 할 수도 있고요. 동사로는 뭔가를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0: 네.
1: So, he's a total show off or he loves to show off his new phon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0: 맞습니다.
1: I want to add another expression.
0: 네.
1: Brag 앞에 humble 붙여볼까요?
0: Humble brag?
1: Yeah, you've heard of this expression,
0: humble
1: right?
0: Humble brag? 뭐 느낌 날 건데 I don't think I've ever used it in conversation. What does it exactly mean?
1: Humble, 겸손하다는 뜻이고
0: 네.
1: 그 뒤에 brag가 나오면요.
0: 네.
1: 겸손한 척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0: 아,
1: yeah.
0: 뭐 그런 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1: 맞아요. For example, Minsu, you know what? This is for real.
0: No.
1: I hate it when people always think I'm younger than I am. I no matter what, I'm not even trying.
0: Oh.
1: 저 얼굴에 마스크도 안 해요. 근데 everybody thinks I'm like 12 years younger than my actual age.
0: 느낌 알겠다.
1: I'm 55.
0: 아니 people 나도 think...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를 볼 때마다
1: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뭐

0: 공유 느낌 너무 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라고 이런 느낌이 humble brag네요.
1: Alright, let's move on to another expression.
0: 우리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부장님?
1: 아, 우리 이슈 생기 있나요? 조심하기. 네. 조심하기. 야. Yeah.
0: 네. 여러분 너튜브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이분들은 그냥
1: no, but it's true.
0: 웃겨라고 하는 거네.
1: I do. 저 정말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0: 저도 공
1: facts.
0: 저도 공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그만, 네네네. 그만.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대사가 있었죠. 오늘 장면에서 Why did I make her fall for me?
0: Fall for someone.
1: So when you fall for someone, 네. 뭔가 반하다라는 뜻이죠.
0: 네.
1: Yeah. So you're like attracted to someone.
0: Mm-hmm.
1: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뭐라 그러죠?
0: Fall in love.
1: Yeah. So when you fall for someone, 뭔가 막 사랑에 빠지기 전에 뭔가 좀 단계로 느껴져요.
0: 네.
1: So I could say. I think I'm falling for him. 나 지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0: 근데 사랑 빠질 때 fall for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근데 예를 들어 뭐 거짓말에 뭐 이렇게 속다?
1: 네. 누가 이제 속는 것을
0: 그쵸.
1: falling for something.
0: Falling for something이라고도
1: yes.
0: 하죠. 네.
1: So when you fall for a person,
0: 네.
1: 뭔가 반하는 거고요. So let's say this website says you want a prize,
0: 네.
1: but don't fall for it.
0: 네.
1: 그런 상황들 많죠 요즘.
0: A prince in Africa sent me an email, right, asking for you know $100 to get him out of jail. Don't fall for it. 이런,
1: Don't fall for it.
0: 그 스미싱 기억하죠 미국에서
1: yeah,
0: 이게 진짜
1: yeah.
0: 유명했잖아요.
1: Oh my goodness.
0: 네.
1: Yeah.
0: I am a prince from Africa, right? Please send me money to get me out of jail so I could get back to my kingdom. 저 진짜 한번 봤어요.
1: But sometimes it's I did read through them.
0: 네.
1: 이렇게 옛날에 보면 항상 I did 끝까지 읽지
0: 그래서 진짜
1: 읽었어요.
0: 당하는 사람 people fell for that
1: yeah,
0: scam.
1: It
0: right?
1: happens. Yeah.
0: Nice. Well, Ham, thank you so much. Expressions we
1: yes.
0: learned from our renditions of scenes from Queen of Tears,
1: 네.
0: 눈물의 여왕.
1: 또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if you fall for me, I don't blame you. 탓할 수 없어요.
0: 진짜. Oh, yeah,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All right, bye everyone.
0: All right, folks.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song is by Crush. 근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부장님, 이거 제목이 너무 작아서. 네.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입니다. By Crush.

0: 별을
1: 왜 그래요?
0: 아, 문자 제가 왔는데요.
1: 네.
0: 이제 문자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아, 오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1: 문자가요?
0: 원래 제가 그 순위부터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1: 네.
0: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든 우리 그 두둥김이요.
1: 네.
0: 제가 그 한 근 2년 이상 한번 뵈면서
1: 네.
0: 우리 민수 씨를 칭찬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 있었나요? Was there ever a time?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네.
0: 제가 그래서 제가 댓글로 우리 두둥님에게
1: yes.
0: 두둥님 민수 씨 잘생겼어요 문자만 치시면 선물 드릴게요 라고 제가 라고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제가 한번
1: 근데 진짜 선물 주려고 했을 네. Were you really gonna give 두둥님 a present?
0: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혼나더라도
1: 네.
0: 우리 그
1: Because we can't lie
0: 그렇죠
1: We can't lie
0: 부장님과 조금 네.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1: 부장님이 이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절대로 거짓말
0: 그렇죠 공영방송 공영
1: 공용 네. 뭐라 했어요 제가
0: 공용
1: 공용
0: 공용 is like sharing 그 다 같이 쓰는
1: 아.
0: 공용 공용 그래서, 화장실 뭐 이런 거
1: 그래서
0: 공용 자전거
1: 그래서 맞아요 I 네. said 공용 방송
0: 공용
1: 공용 방송
0: 공용
1: What's yeah. the difference
0: 공용은 이제 public한 네
1: Wait 공용에 공용
0: yeah,
1: They're different I thought they were the same thing
0: They're different 네,
1: 네.
0: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것까지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제가 그래서 둥피님이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1: 네.
0: 민수 씨 잘생겼어요라고 댓글 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1: 안 했다고요?
0: 근데 이제 답변이 뭐냐면요.
1: 네.
0: 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1: 네.
0: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두둥님의 댓글 센스 다 인정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 민심을 보고 고정을 했습니다. 댓글 고정을.
1: 너무 웃긴데요.
0: 우!
1: 자, 잠깐 타임.
0: 아, 타임 네네.
1: 타임.
0: 좀. 저 유일하게 지금 기분 안 좋으신 분이 민수 씨거든요.
1: 아니. Is that so hard? 아니, 그렇게 어려워요?
0: 진짜.
1: 네.
0: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1: 아니, 진짜.
0: 자,
1: It's not gonna
0: 번만.
1: hurt you.
0: 네, 맞아요.
1: 누가 절대 두둥이한테 뭘 하지 않습니다.
0: 진짜 한 번만.
1: 그냥 한 번만 민수 잘 생겼어요. It doesn't hurt anybody.
0: 진짜 한 번만.
1: 아무도 피해를 안 봅니다. 두둥님. 아, 근데 그렇게까지도 못 해 줘요?
0: 아, 진짜 올해 댓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진짜. 아, 올해 댓글. 민수 씨가 너무 죄송하지만
1: 메시지 오브 더 이어.
0: 올해 댓글. 메시지 오브 더 이어. 진짜 올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딱지현 님. 아, 두둥님.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안 하시겠다는데 뭐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위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낙지현 님이요.
1: 네.
0: 오늘도 1등 하셨습니다.
1: 이야.
0: 내일만 1등 하시면 이관왕입니다.
1: 진짜 계속
0: 와 우리 PD님 놀래셨거든요.
1: 계속 선물 드려야 돼요?
0: 근데 뭐 드려.
1: 아 부장님 이렇게 챙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0: 아 제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여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닥터스님 2등 하셨는데
1: 네.
0: 와 빠르다고. 진짜 내일 1등 하시면요 통신사 제발 한 번만 공개하시는
1: 네,
0: 걸로.
1: 낙지현님 이제 통신사 네. 너무 궁금합니다.
0: 그리고 해님이 오 3등 드디어 순위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와 Good evening guys.
1: 네.
0: 그 빅토리님이요.
1: 네.
0: 도쿄에서 시간 될 때마다 챙겨서 보려고 해요. 오늘도 좋은 방송 화이팅. 해외에서도.
1: 해외에서도. Welcome to the show, Victory 님.
0: 네.
1: 일단 welcome. This is All Star English.
0: 그쵸, 그쵸.
1: The one and only, the only important program here at BFM.
0: 그렇죠.
1: 다른 시간대는 tune in 안 해도 되고요.
0: 네.
1: We're on the same time with Tokyo, right?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시차가
1: 같은,
0: 없습니다.
1: 네, 시차 없으니까.
0: 네, 오해하지 마세요.
1: Tune in every day 6 o'clock to 8 o'clock.
0: That's right.
1: At night. 다른 때는 안 들어와도 돼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리고 할 건 해야죠. 빅토리 님.
0: 네.
1: 이거는 일본에서
0: 네.
1: 이 토안할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1: 오늘 저랑 일을 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0: 잘 챙기지 않아요? 뭐 1일, 뭐 50일, 100일. 네.
1: 그 문자가 들어왔는데
0: 저랑 1일 됐습니다.
1: 네네. 그 미수 씨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네. I find that when I listen to English in Japan, I can easily get influenced by the Japanese pronunciation. So these days I've actually been listening to Busan English Broadcasting to keep my English ear sharp.
0: Wow.
2: Wow.
0: You've made the right choice.
1: 그렇죠. 저희가 공용 아니고 공영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I mean, hopefully you're not here to learn Korean. 네. Because if that's the case,
1: 그쵸.
0: don't tune into our show. 네. But for English, if that's your main focus, your main goal,
1: 네네.
0: only listen to me.
1: 네네네.
0: Victory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I'll be responsible 네. to sharpen your English day by day.
1: 영어는요, 민수 씨만 보면 돼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0: 조수님이 네. 또 시작이다. 아, 조수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Victory님, only listen to our show.
1: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한 번 더 읽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네.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2: 8:00.

그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탈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계산하이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있습니다.
3: Oh honey, how about barbecue for dinner? Let's go over there and buy some meat. Since this is a market, I think it'll be fresh, delicious, and affordable.
4: 그래 자기야. 그런데 저기 저 아줌마 무서워 보이는데.
3: Oh honey, it's okay. She's human too. No matter how introverted we are, we should at least know how to order meat in a place like this.
2: 아이고, 젊은 양반 들어서 있어. 고기 좀 줄까예? 꽃등심 최상등급으로, okay?
3: May I?
2: 에헤이,

0: 목소리가 왜 이래 목이 갔노? 뭐라고요? 매야? 매야라고요? 꽃중심이 뭐냐고? 이곳에서 여인 마블링이 쭈르르르르한 게 무언 입에서 고깃꽃이 쭈르르르르르 하는 그게 꽃중심이다 인겨.
1: That looks a little too much for us. Could you give us a little less?
0: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기부는 안 되고 내가 시원하게 10%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카드 플리즈. 자, 맛있게 드셔. 또 있어. 바이바이.
1: Okay, honey, let's go back home quickly.
0: 아니,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얼른 다시 가서 당장 환불하자. 이제 자기가 앞장서라.
1: I went through all that trouble to order this and pay for it. Now it's your turn then. Lead the way.
0: 아, 자기가 해라. 나는 꿈에서도 환불 못하는 사람이라고.
1: Oh, honey, you lead the way, please.
0: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또 왔네. 인자는 또 뭐 살랐고요. 요 차돌박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자글자글. 아, 얼마나 좋다고. 어이소, 보이소.
2: 오늘 배워볼 표현. 앞장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Lead the way.
2: Lead the way.
1: Lead는 이끌다. The way는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직역하면 길을 이끌다가 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앞장서서 가, 네가 안내해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가세요 또는 앞장서서 안내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please를 붙여서 please lead the way 라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앞장서세요. Lead the way.
1: Lead the wa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부산 영어 방송.
5: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5: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